0: 보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8돌세 내에서 분야에서는 정당 단체들의 연합경축 모임과 도선민선시 예술공연이 노르웨이와 단마르크, 스웨디에, 이슬란드, 핀란드에서는 경축 모임이 인디아, 캄보자, 타이, 파키스탄, 볼가리아, 영국, 중국에서는 업적 토론회입니다. 해당 남기의 사회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노무현된 연합경축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동지의 불멸의 건국 업적을 격찬해 조선은 거국주의 세력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강국, 사회주의 보루이다. 하는 미국까지도 쥐락펴락하는 조선의 모습을 통해 걸출한 용도자의 전출 인상을 세계가 절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세계에 영원한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노르웨이 공 웨스트폴드주위원회 단마르크 조선민주공화국 친선협회 위원장, 스웨리의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슬란드 조선민주주의민선협회 위원장, 공산주의자 동맹 국제비 반만년 역사에서 또 인내의 나라를 이루신 오보유 수령님의 옹세이 전했습니다. 동지와 김종일 동지, 홍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은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다. 장장 수십 송상에 걸치는 공화국의 성스러운 역사는 비록 크지 않은 나라도 걸출한 수령의 용도를 받으면 위대한 나라로 된다는 것을 실증해준다고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존경하는 김종은 동지의 세련된 용도에 의하여 세계에 우뚝 서 있는 조선을 지류는 끝없이 선망하며 우러러보고 있다고 하면서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며 자기의 국제적 위상과 명성이 있는 조선과의 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안아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냈습니다. 인디아 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 볼가리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영국 조선친선협회 위원장과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인사들은 동네 첫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하신 오보유 수령님을 위국명과 절세 위인 이세의 성인으로 칭송하고 밀성 주석의 업적을 떠나 세계적인 강렬에 당당히 서서 자기와 위용을 만방에 과시하고 있는 오늘의 조선 생각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한 용도 밑에 수도와 지방이 다같이 변모되고 전면적 국가 위한 고창한 창조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언급. 공화국의 78년 역사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역사이다. 조선이 부닥치는 온갖 도전들을 물리치며 수십 년간의 긍지높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온 그 자체가 기적적인 성과로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강력한 주권국가를 건설하려면 조선의 경험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 조선친선 및 연대성위원회 위원장, 파키스탄 가라치 주체서상연구 여성조직 책임자, 파키스탄 가라치 주체서상연구 청년 및 대학생조직 책임자는 우리 공화국의 장건과 강화 발전에 쌓아올린 위대한 업적을 겪고 김종 정력적인 용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인류의 리상사회인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일도 세울 것이라고 확고합니다. 단마르크 베리에 이슬란드에서 진행된 행사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 한편 공화국 창건 78돌서 라틴아메리카 지역 주체사상연구 조직들의 인터넷 토론회가 메이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의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1: 당시 구차대회 결정을 받들고 농촌의 도시화, 문명화,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는 속에 각지에서 오래 계획된 농촌 산림지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농촌건설중앙지휘부 일꾼인 고금영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 산림지 건설이 본격적인 단계에서 진척되는 데 맞게 우리 지휘부에서는 모든 시군들에서 질보장을 첫 자리에 놓고 단계별 공사계획들이 어김없이 수행되도록 하는 한편 보여주기와 기술 전수배를 우위 있게 조직해서 그 경험들이 논리 일반화되도록 조직 지도 사업을 주도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들의

지역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확고히 선행시키는 것과 함께 건설자들이 설계상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며 공정별 작업에 대한 기술 지도와 감독 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함경남도와 평양시가 제일 앞장서 나가고 있는데

0: 지방발전 20승씩 정책을 받들고 자강도에서 시중군과 화평군에 새로 일도서는 경공업 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 운영 준비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당의 운동 속에 창조된 고귀한 재부들이 첫 시작부터 운을 내도록 하기 위해 도에서는 설비 제작과 물자 보장, 기능공, 의료 일꾼, 종업원 양성 등 운영 준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조항별로 따져가며 착실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 공장들에 설치할 설비들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질 제고에 순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강계 설비 조립 사업도를 비롯한 제작 단위들에서 맡겨진 부분품 가공과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설계와 자재 보장을 선행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동원하고 해당 단위들과 긴밀히 연계해서 제품의 질 보장에 필요한 품질 분석 설비들을 빠짐없이 갖춰주고 각종 비품과 물자들도 예견성 있게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민생활 향상과 문명 개화를 선도해갈 기능공 의료 일꾼 종업원 대여를 꾸리는 사업도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양성생들이 전공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도록 학습 조건과 환경을 원만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양성생들은 수도 평양과 각지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업종별 생산 공정별에 따르는 이론 교육과 실천 실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군병원 의사들을 현대적인 의료 설비에 정통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 일꾼들로 준비시키며 종합봉사소 종업원들의 실무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이 중앙과 도안의 치료예방기관, 상업봉사 단위들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중군과 화평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원료기지 조성과 당작물, 기름작물들의 생육 후반기 비대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새 경공업 공장들의 원료를 제때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 다음, 온화한 나라 종합대학의 연구사들이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물고기 비누를 원료로 하여 원가가 낮은 인공 각막을 개발했습니다. 이 각막은 심한 각막 질병 치료에 잠재적인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물고기 비누를 전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 각막의 수복과 재생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잉어를 비롯한 물고기 비누를 가공하여 생체적 합성과 질김성, 투명도가 높은 각막 이식물을 제조해냈습니다. 실험실 검사와 동물 실험에서 새로운 각막이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각막은 재생과 수복 능력이 매우 약합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각막 질병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막 이식은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각막 제공 제한되어 있으므로 각막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암흑 속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공 각막의 개발이 각막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원가가 적게 드는 해결 방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박성권, 오정숙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에 축구 경기를 관람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가 9월 22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경기를 관람하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사업과 생산활동을 통하여 당의 국방건설 노선 관철에서 값진 성과들을 기록하고 당과 정부로부터 높은 신뢰와 감사를 받아하는 더없는 자랑과 긍지 속에 김정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체육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된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수공업 부문 지도 간부들을 만나시고 아낌없는 혼신과 분투로 우리 당의 자위국방정책을 실천적 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가고 있는 미사일 총국의 과학연구집단과 제2경제위원회와 전체 군수노동계급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조직한 체육경기도 이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축구 경기는 미사일 총국의 화성팀과 제2경제위원회의 봉화팀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동아국 무력 현대화와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 행정에 특기할 전무한 기적을 창조하고 우리 국방력의 독보적인 발전상과 절대적 우세를 뚜렷이 과시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시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애국충의심과 헌신적 노력은 국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 본용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기여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이 혁명적 낙관과 앙양된 기세를 더욱 배가하고 단합된 힘으로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계속적인 비약과 혁신을 안아옴으로써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 불가침적인 주권안전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모신 크나큰 영광 속에 자기 단위의 명예를 걸고 치열하게 승부를 겨룬 축구 경기는 미사일 총국의 화성팀이 제2경제위원회 봉화팀을 4대1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시상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믿음과 전투적 고무를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중대한 역사적 사명과 의무에 더욱 충실하여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옥축같이 다져나갈 충성의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1: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인민이 국가의 리익, 공동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국민적 의무에 성실하고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는 참된 사회주의 근로자로 살며 투쟁해 나갈 때 우리 조국은 언제나 끄떡없이 부강해질 것입니다.

0: 그대의 머리에 신소리 내리자 멀리 저 멀리 아득히 걸어온 인생을 돌이켜보라. 그대는 무엇을 남겼는가 후대들 앞에, 그대는 무엇을 바쳤는가 어머니 조국에.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예, 당제 9차 대회가 가리킨 휘황한 진로 따라 전년적 국가봉이 새 시대를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고 있는 오늘, 맡은 일 도마다에서 성스러운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고 보니 정말이지 생각도 깊어집니다.
1: 날로 번영하고 더욱더 강대해지는 내 조국의 발전상을 알아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려시 안겨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 이렇게 대를 이어가며 조국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 있는 이 나라 국민들, 애국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2: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훌륭한 애국 가정의 주인공들과의 방송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조국을 떠받드는 조석이 되자.
3: 이 숲을 버리고 내가 어디에 가서 단 하루라도 편하게 살 것 같은가? 글쎄, 자네의 말대로 더 양매장으로 가면 편할 수도 있지. 그러나 일이 좀 힘이 들다고 빙산들을 남겨둔다면 훗날 사람들도 또 그런 식으로 다음 대에 넘겨줄 게 아닌가. 양심에 가책도 없지 말일세. 원기, 난 그게 가슴 아파 그러네. 사람이 한 생을 살고 나서 인생의 문을 닫게 되었을 때 나무 한 대라도 이 땅에 심어놓은 흔적이 있어야지. 자기만을 위해 먹고 입고 살았다면 그게 무슨 인간인가.
1: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 말은 예술영화 숲은 설레인다에서 주인공이 하는 대사입니다.
2: 그 원형이 바로 전임화 시대의 첫 공운 산림공인 강연경 동지입니다. 가열초절했던 조국 해방 전쟁의 후가로 재가로만 날리던 고향 산촌을 소중히 품어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푸른 숲을 가꾼 강윤경 동지. 그가 한생을 바쳐 갖고 온 푸른 숲을 오늘은 그의 자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황금산, 보물산으로 갖고 가고 있으니 그들이 바로 운산군 산림경영소 북진노동자구 산림감독원들인 아들 강영수 동지와 손자 강철 동무입니다.
1: 강용수 동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림감독원이 된 때부터 근 20년 동안 푸른 숲을 갖고 왔는데 강용수 동지의 머리에도 이제는 흰서리가 내렸구만요. 하지만 강용수 동지가 갖고 가는 산림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푸르러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4: 사람들은 저에게 이젠 아들도 산림감독원이 되었으니 일을 그만두고 손자이나 보면서 여생을 편히 보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푸른 숲을 갖고 온 그야말로 이 나라 국민으로서 응당하리를 한 저에게 공원 산림공의 칭호를 안겨

0: 자유주의 애국 공로자의 감 높은 용예도 안겨주었으며 경리하는 총비서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진행된 영광의 대장들에도 불러준 우리 당의 그 하늘 같은 믿음에 내 천만 분의 일도 보답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자식들이 고대를 받으며 편안히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 벽면이 모자라게 모셔져 있는 영광의 기념사진들과 명예칭호 증서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생각은 합니다. 바다는 사랑은 얼마이고 바친 땀방울은 또 얼마인가고 앞으로 우리 가정에 거듭 안겨지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운동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해 숨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은 일을 찾아 하겠습니다.
1: 예,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강철 동무도 산림감독원이 되었는데
2: 우리 가정에는 두 개의 공원 산림공 증서들이 서증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첫 설리마 선구자였던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애국공로자인 저의 아버지가 받은 증서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에게 너의 할아버지는 나라의 재부가 많아져야 나라도 잘 살 수 있고 우리 살림도 풍족해진다고 하면서 늘 산에서 살다시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대의 피와 땀이 스민 고향산촌을 더 푸르기만 할 수 있다면 이 몸이 한줌 구름이 되어 뿌리를 덮어준 데도 여한이 없다고 하면서 이른이 넘은 열난 몸에도 산에서 내리지 않고 지금도 푸른 숲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서는 나라의 모든 산들을 경제적 가치가 높고 인민생활의 실지 덕을 보는 수성이 좋은 나무들로 뒤덮인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발전정책 실현에서 나라의 산림이 맡고 있는 몫은 대단히 크며 바로 그 성스러운 임무가 우리 세대의 어깨 위에 걸맞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실지 덕을 볼 수 있는 수성이 좋고 숨어있는 나무들을 더 많이 심고 갖고 나감으로써 전 세대들이 피땀이 스며있는 고향산촌을 사회주의 무릉도원으로 꾸려나가는데 애국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 나가겠습니다.
1: 정말 그 어떤 명예와 보수도 바람이 없이 당과 혁명 조국과 민을 위해 애국의 가풍을 꿋꿋이 이어가는 그 불같은 진정은 천만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들의 뜨거운 그 마음에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를 보내줍시다.
3: 하다면 애국을 고귀한 인생관으로 가풍으로 이어가는 훌륭한 인간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소중한 지향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3대에 걸쳐 건설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서구 공공건물건설사업소 직장장 김용철 동지의 가정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김용철 동지에게는 오류서부터 간직하고 있던 자랑이 있다고 하던데
4: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건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그림을 그려도 건설장의 기준기와 하루가 다르게 솟아오르는 아파트를 그리곤 했고 굴짓기를 해도 날마다 새 집을 짓는 아버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동무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도 아버지의 땀의 숭배인 건축물이 나타나면 저도 모르게 웃기가 으쓱해서 자랑하곤 했습니다. 정말 그 늘 건설장에서 살다시피 하는 아버지여서 다른 아이들처럼 함께 손목 잡고 밤에 본 적도 없었지만 아버지가 일도 지은 새 집들을 바라볼 때는 마음은 항상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도 건설자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해방 전 지지리도 못 살고 천대받던 토목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운명의 국적인 전환을 맞이한 저희 할아버지는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한생토록 수많이 일도 세웠습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일을 한다는 궁지를 안고 밤낮없이 뛰고 또 뛰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아버지 가슴속에 한생을 군설자로 살려는 소중한 꿈을 안겨주었고 그렇게 되어 19살에 아버지는 군설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졸리마 대거조식이 수도의 이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참가한 그때부터 아버지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인민대학습당 국제친선전람관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일도세웠습니다. 그날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중요 대회들에 참가하여 찍은 용광의 기념사진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바로 그것이 어린 시절 저희 남다른 자랑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나이 들어가며 철이 들면서 저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고른 길에 자신을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대들처럼 나의 손으로 이 땅 위에 후손들에게 물려줄 기념부족 창조물들을 일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3: 예, 김용철 동지는 그동안 기념비적 건축물들을 일도 세우는 사업에 참가해서 미훈도 세우고 영광과 행복의 단상에도 높이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4: 저는 그저 할아버지와 아버지 뜻대로 조국의 면모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길에 자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당에서는 제가 해놓은 일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어 저에게 국민의 최고용예인 노력용 칭호를 안겨주었고 경로동의 주인으로까지 내세워주었습니다. 너무도 꿈만 같은 영광이 차려지고 또 행복의 절정에 오를 때마다 저는 가슴 깊이 절감하곤 합니다. 성실한 애국의 땀과 노력을 우리 당과 조국은 천만군보다 더 귀중히 여기며 세상에서 가장 감높이 빛내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이처럼 아름다운 인민의 나라에서 살기에 바로 저와 같은 평범한 건설자들도 가장 궁지높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1: 어렵고 힘든 처소를 지켜가는 사람들을 두고 생각할 때는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애국자. 사실 남들이 선뜻 속이 좋아하는 그런 일터들에서 청춘을 바치고 한생을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할진데 자기의 한생을 깡그리 바쳐온 어렵고 힘든 일터에 자식들을 세우고 대를이어 지켜가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입니까? 그렇듯 잠든 애국자 가정들이 바로 내 조국 그 어디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방송 무대를 준비하면서 여러 기자 동무들이 많은 애국자 가정들을 취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무산광산 윤학대업소에 취재를 갔던 김주명 동무도 있습니다. 그럼 기자 동무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5: 제가 이번에 방송 무대 준비를 위해서 조국의 북변에 위치한 무산광산 윤학대업소에 취재를 갔습니다. 평양으로부터 무산까지의 거리는 1900여리. 비록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조국 땅 한끝에 위치한 일터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와 같은 지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의 강철공업의 생명선을 지켜줬다는 자각, 철산봉을 온 가정이 대를 이어 지켜가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근 40년 세월 형제들 모두가 대형 자동차 운전사로 일해온 표일석 동지의 가정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고향은 무산군이 아닙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돼서 태를 묻은 고향을 떠나 철산봉에 인생의 좌표를 정하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 폐일석 동지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6: 우리 가족은 원래 청진에서 살고 있습니다. 1984년 5월 무산광산연합협소 자주 장모님이 보시기로 나라가 두근거리던 때 굳이 갖고 있던 아버지는 우리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장모님께서 그전에 얼마나 주셨으면 저까지 올 수 있겠느냐. 뭔가 강사님 그의 뜻을 대로 받은다면 이제 늘 갑니다 해도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그날 저와 형제들은 온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0: 하게 부러움 없이 자라난 우리 진행자가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처소로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야말로 공당 본분이고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은 우리 형제는 절삼방의 인생의 좌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모두가 절삼방의 뿌리내릴 결심이 담은 편지를 위대한 장로님께 삼가 올렸습니다. 형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신 위대한 장로님께서는 감사 자유주의 조국은 동지들과 같은 꿀꿀한 조국의 아들들이 의지와 신념에 받들려 부왕 발전할 것이라는 분에 넘친 침필을 지었습니다. 이미 믿음 어린 침필을 가슴 속 깊이 새겨안고 우리 형제 모두는 그때부터 자동차 운전수가 되어 절삼봉의 운반길마다에 사업을 집어 나갔습니다. 사실 사철 어먹한 자연 환경 속에서 수면 세월 쇳돌을 가르치는 육중한 대형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는 것은 결코 불안이다. 그래서 솔직히 어떤 때 동의하셨다. 하지만 때마다 나의 마음을 다잡아 준 것은 해주신 위대한 수령이가 위대한 장님의 교실을 집행하는 길에 충성의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고 당부하던 아버지 모습이었습니다. 시도 등들이 젊고 차의 도움을 박도마냥 세계하고 쇳돌을 운반하는데 땀방울을 드립니다. 아버지로 강철 기둥 국권이 떠받드는 길에 자신이 땀방울을 바쳐 일용구에 당에서는 저를 공문자동차 운전사로 세워주고 높은 국가 수훈과 함께 영과 격조 행사들에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굉장한 노동지를 몸 가까이 모시고 기념사진 찍도록 세상 최대의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앞으로 아버지 당부를 아들과 함께 중성의 자업을 끝까지 했습니다.
1: 애국의 가풍은 눈과 뜻과 양심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산기업소 로촌 분광산 분광산장 윤철 동지가 걸어온 인생의 자락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2: 네, 사실 저는 어릴 적 한달이 치며 연필과 습상을 소비했습니다. 그때 당시 학부모님들이 지었기 때문에 저희 어른도 이제 금연 질 높은 학용품들을 깡깡 생 공장의 일꾼이 될 희망을 품고 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간이 맨에 경호국 대학을 선호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아버지 마음을 괴롭힐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랜 김강산 인학교수 일꾼으로 사업한 아버지는 이게 너는 그리다. 물론 경공업 대학에 가는 것도 좋지만 금속공업을 발전시키고 경공업도 발전시키게 된다고 하면서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철과 공업이 왕이라고 하시면서 쇳돌 생산에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고 한일 노아 같은 강부의 자식들이 아버지 뒤를 잇지 않고 편안한 길로만 간다면 설산봉을 누가 지키겠는가고 하면서 그에게 갈 것을 권고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대체공업종합대학 강국공학부에 입학한 저는 대학 기간에 당의 배려로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도 하고 솔직히 대학을 박사원에 떨어지고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박사원도 중요하지만 보다는 현실에 내려가서 배운 지식을 써먹어야 빛을 낼 수 있고 늘 기운이 그 사람 보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그때 박선에 떨어졌을 때라면 번화한 곳에서 편안히 일하는 것으로 더 높이 발전할 수도 하지만 아버지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권고는 그대로 나라의 철광석 생산을 위해 그토록 심려하시며 거듭거듭 찾아오 주여 신이 사고를 세우신 주님과 미리함이 불미리 용도족을 다신뿐만 아니라 둘 후손들이 대를 이어 빛내어 나가기를 바라는 정확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양심이 호소해서 이렇게 대학 졸업 후 300명 소설을 거쳐 아버지로 한강산 연합교 육소에 배치받아 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 아버지가 채굴 힘에서 공산지 중 돌발적인 생겨 심하게 다쳐 하반신 마비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저를 자신 곁에 불려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몸소 그만 철수에 오르시오 채굴장을 돌아보시면 기업소가 나아갈 길을 한이 밝혀주시던 수령님과 장군이 하신 영상을 잊을 수 없다.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주신 가업을 간절하자면 할 일이 많고 많은데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자니 재수롭게 구조였구나. 채굴장의 강성 생산에 기업소의 운명이 달려 이는 나라의 금속 생명성과도 관련돼서 당에서 풍부를 키워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강산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버지의 당부는 그것은 종합고려는 수령께 충성하는 길에서 삶의 행복, 영광을 찾은 세대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는 애국의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당부대로 철상봉의 부도, 노동자, 기사상을 걸쳐 오늘은 이렇게 로천봉강산 책임군으로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당께 충성다한 세대들이 넋을 강성 생산신이 땀정을 바친 것뿐인데도 당에서는 저에게 높은 국가로 수여해서 최인민회의으로까지 내세워준 하늘같은 사랑과 안교가
1: 어찌 일소 윤철동지의 가족뿐이겠습니까? 광명일꾼이었던 아버지의 당부대로 삼형제 모두가 반에 진출해서 대형 굴착기 운동공이 되어 일해온 공흥광부인 유하정 동지와 형제들, 그리고 광산에서 일하다가 순직한 영웅인 권리오, 나라의 강철기던은 삼봉의 주인군들로 성립, 리명일, 리명사, 전센 상의 흔적을 떳떳이 이어가는 이런 새 세대가 있어 이 땅에는 충성과 애국의 역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3: 흔히 사람들은 아버지가 썼던 처소에 자식이 소개되면 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젯날에 당과 국가를 받들어 신의 구슬땀을 바쳐온 혁명가였다고 해서 오늘날에 자식이 아버지의 채취가 오려있는 그 처소에서 저절로 혁명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4: 끝없는 충성과 순결한 양심으로 이어갈 때에만 애국의 가풍으로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기에 경애하는 존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3월 15일 전성 청년 단광의 선고자들 앞에서 하신 중요 연설에서 이 단광에도 스리어 단조를 지켜가는 한인 단부 가정이 많은데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들이 좋아하는 추천적 지하막장길을 대를 이어 걸을 수 자기의 고귀한 땅정을 아낌없이 쏟아 명령이 하고 시대의 활력을 억세게 해준 그 별 애국심 전길 땅 속에서 헌심을 바쳐 우리 당과 국가를 또 바치고 있는 영적인 투쟁과 공적에 다시 한 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 그럼 이 무대에서 우리의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애국적인 탄부 가정들이라 높이 내세워주신 선산광의 주인공들을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4: 전성산광에는 탄광이 창립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6년 세월 3대를 이어 탄조를 지켜가는 탄부 가정들이 무려 140여 된다고 합니다. 140여 세대 결코 무심히 스쳐들을 숫자가 아닙니다. 단순히 신만으로 대할 숫자는 아닙니다. 먼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석탄생산의 중 애국의 구슬땅을 바쳐가는 전성청년탄광과장 김웅재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5: 우리 항은 1956년 4월 여빈 조선노동당 제3차 날로 늘어나는 속도를 자체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새 탄광을 대담하게 해주신 수준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이곳에 탄하여 탄광 개발에 나섰던 1세대 탄부입니다. 여러 경우인 우리 할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모두가 나라의 석탄 생산부터로 걱정하시던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충족해 받들어 나가며 이제 눈을 감아서 꼭수로 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막장에서 탄을 캔 탄부입니다. 전 세대들이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고른 막장길 우리 더욱더 번영하는 길이 있습니다. 나도 철학적으로 진월대 대한 당의 정치적 고소를 받게 받고 대학에도 갈 수 있었지만 제대되어 여기 탄광으로 자원 진출했습니다. 그날 저는 채탄광으로 사회장으로 또 부경장으로 사업하다가 당의 배려로 평성 석탄 경제대학을 졸업하고 오늘은 이렇게 탄광이 일겠습니다.
3: 그를 위해 신념과 양심에 살고 있는 참된 국민들 바로 그곳으로 해서 고난도 시련도 때로는 동료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3대 탄부 가정인 전산광 일갱 갱장 동지가 얘기하겠습니다.
0: 고생을 해줘야 국인 무슨 탄부가 탄광의 것을 하지만 힘든 것은 탄캐논의 그 자체가 아니라 나약해지는 자신을 다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남보다 무거운 짐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고생을 하면 그런 사람은 탐부라고 말할 수 없다고 늘 이야기해주고 해준다. 종말이지 천길 땅속에 헌신을 다 바쳐 석탄 생산으로 당과 조직하게 받들어 온 세대들이 수고한 애국 그대로 우리 가풍으로 되었고 그래서 저도 제대돼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탄부가 되었으나 저의 자식도 가정에 대로 탄광에 내세웠으나 우리 가정은 그저 석탄산을 더 많이 쌓아 존진하는 대조국에 빛과 유를 보여주는 길에서 언제나 자웅하는 역할 마다
6: 일갱인반중대 중대장 박강명입니다. 우리 가정도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저까지 대대로 다려 묵묵히 일해왔습니다. 정말이지 경려하는 청지사장께서 뜻깊은 선거날 우리 천성청에 찾아오시어 3대를 이어 탄전을 지켜가는 애국적인 탄부가정들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실 때 그때 정말 이야 원수님께 우리 가정들을 다 알렸구나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생을 바쳐 막 용의 탄부로 일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평범한 탄부가정들을 애국적인 탄부가정 참된 국민들로 영광의 절정에 내세워 주실 줄 정말 꿈에도 생각지나 앞으로 우리 자식도 탐대를 이어 탄전에 주십니다.
3: 8갱 채탄 3중대 재탄공 소학철 동무의 심정도 다를 바 없다고 봅니다.
7: 오늘 저도 경려하는 청미사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용광의 길을 찍어 있는 청미사 동지를 고만 삽각공 기술계 탄광마을에 모신 것만도 영광인데 중요 윤설도 해주시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셨으니 우리 가정은 그날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존경하는 천성의 탄부 동지들이라고 정담아 불러주시며 당중앙은 동지들을 굳게 믿는다고 용적 노동계급의 자존심과 배짱 실기와 영명을 남김없이 떨치며 우리의 아름다운 이상을 반드시 성취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는 경려하는 청소동지를

0: 조화 가정은 대로려 저국의 탄전을 영원히 지켜갈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습니다.
1: 정말이지 어렵고 힘든 처소에 자기 한 생을 담았죠. 오늘은 자식들, 손자들까지 그 길에 내세워 대로려 애국의 자국을 찍고 가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안아보게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진정으로 조국과 사회 앞에, 당과 인민 앞에 떳떳한 가정은 바로 애국의 가풍을 이어가는 가정들이라는 것입니다.
2: 우리는 오늘 이 무대에서 저국의 불안본영을 떠받드는 초석이 되어온 애국적인 가정들에 대해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속에 소중히 간직된 하나의 목소리만은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사상으로 숨쉬고 경의하는 그의 뜻으로 살며 경의하는 그의 숨결에 혈맥을 잇고 높이는 애국의 열정으로 대로리어 나갈 때 강국으로 향한 내 조국의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 그렇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소동지만을 일심으로 받들어 가는 이런 애국 가정들이 많아 내 조국이 그토록 굳건하고 더욱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2026년 새해 즈마여 하신 신년 경축연설에서 모두 다 애국으로 도굳게 단결하여 당제 구차대회가 가리킬 새로운 전망을 향하여 더욱 기세차게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2: 우리 모두 위대한 애국자의 귀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어머니 저국이 눈부신 빛발을 더해주는 한 줄기 빛이 되고 승승장구하는 내 저국의 푸르름을 더해주는 억센 밑뿌리가 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시대의 선비에 변함없이 서 있기를 바라며 오늘의 방송 무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지금까지 1999년에 창작된 가요 중신의 한 모습을 보내드렸습니다.
1: 다음 방송은 12시 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 13시에는 위민 혼신의 요정 위에 꽃피어나는 인민의 꿈과 리상,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 드립니다. 14시 음악을 들으시고 14시 48분 어떤 삶이 아름다운가,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5시 보도가 있고 16시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에 축구 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6시 4분 로금 구성 보건혁명의 새 시대. 17시 보도가 있고 17시 47분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에는 혁명 전구에 새기신 군마 행군 자옥, 이런 제목으로 방송해 드립니다. 19시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에 축구 경기를 관람하신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19시 51분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20시 보도가 있고 20시 18분 일본 수들을 키우는 스승,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시 종합보도 날씨,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 22시 보도가 있고 22시 31분 방송국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의 생명수. 23시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23시 40분 혁명가극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방송 마감까지는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0: 보도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청 동지가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정비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정비서 동지. 얼마 전 중국 티베트 자치구 길룡현에서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당신이 위문 전문을 보내온 것은 중국 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조선 당과 정부 인민의 진실한 우정의 발현으로 되며 당신과 조선 당과 정부 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 밑에 제 지역 인민들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떨쳐 일어나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을 회복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연회 정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2026년 9월 21일 베이징.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의지는 영원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일 한 3개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본색이 또다시 유감없이 표현되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은

0: 유엔 총회 제81차 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3자 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그 누구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이 아무리 표현을 달리하고 겉포장을 바꾸어도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으며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증되었다. 대조선 적대시를 국책으로 삼고 있는 미일한 3개국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비핵화 소리가 울려나온 것은 새롭지 않으며 오히려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더라면 놀랍고 의문스러웠을 것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고 백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 불변할 우리 국가의 확고부동한 핵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 재확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힘의 정책은 실패하였으며 그 어떤 국가나 세력도 우리에게 국가주권과 핵심 리익 수호에서 후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대결과 대화의 양립은 그 누구에게 통할지 몰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절대로 고려 대상이 될수 없다. 핵은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국가주권의 핵심 구성이고 국권 수호의 최고의 담보로 된다는 우리의 평가와 입장은 확고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우리 국가의 당위적인 핵보유의 정당성과 그 강화에 필요한 명분만을 깔아주고 우리의 대미 대적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굳혀줄 뿐이다. 현실 부정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적대 세력들의 수사적 주장과는 무관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가 절대 불가침의 존재로 영존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핵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적 구도의 재편과 고착은 필연적이다. 2026년 9월 24일 평양.
1: 당의 노고 평양망친 관철이로 노고 근로자들과 일꾼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선전자, 진격의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농업출판사의 일꾼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창립 여든덟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한평생 농장길 포전길을 걸으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6년 9월 25일 잡지 조선농업을 창간해 주시고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잡지들과 도서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하여 주시며 출판사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려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보이 수령님께서 천농업 잡지를 창간하여 주신 뜻깊은 날을 출판사의 창립일로 지정하도록 은정 깊은 조치도 취해 주시며 출판사가 자기의 영의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세심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농업출판사 부사장 김광철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농업출판 선전 기지로서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온 농업출판사는 오늘 경이하는 총비서동지의 거룩한 영도 아래 자기 발전의 전성기를 앞세우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혁명 발전의 요구에 맞게 출판사가 자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경이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농업신문의 발행 주기와 발행용 종이 보장 문제, 편집 용량 문제를 비롯하여 신문 발행에서 제기된 문제들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경이하는 총비서동지의 영도실록은 도서 조선의 강기를 전수 형식으로 계속 발행하도록 하시고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국가자료통신망을 통한 농업부문 전자출판물 보급사업을 광범위 진행하도록 해주신데도 뜨겁게 알아차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시야말로 우리 농업출판사를 새 시대 농촌민 강민 실현을 강력히 선도해 나가는 유력한 출판 기지로 비상히 강화 발전시켜 주신 탁월한 영도자이십니다.
1: 절세비인들의 가나큰 믿음과 사랑 속에 지난 80년간 농업출판사의 기자 편집원들과 일꾼들은 당과 수정에 대한 백옥 같은 충성과 애국 열의를 간직하고 혁명적이며 공세적인 출판 선전 활동으로 당의 농업혁명 방침 관철에 적극 이바지해 왔습니다. 농업출판사 부장 최동호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지난 80년간 우리 농업출판사에서는 이러하지 수령님의 사계절, 장군님과 어곡백과 위민 헌신의 려정에 빛나는 농업용도 10년을 비롯한 수많은 위대성 도서들과 품위 있는 농업과학기술 도서 3,590여 종의 3,380여만 부를 편집 출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잡지 주체농법, 농업과학기술을 비롯한 10여 종의 종기간행물들을 발행하여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농업정책관 처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데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증산투쟁 창조투쟁의 분기에 나선 무산의 광부들이 백만산 대발파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기세도 높이 9월에 들어와서만도 수천톤의 철광석을 도생산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곳 일꾼들은 생산현장들의 좌지를 종하고 노동자들 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 소행을 논리 속에 일반화하면서 단위별 사회주의 경쟁 열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채굴, 운광, 선광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갔습니다. 선행공정을 담당한 노천 분광산의 광부들이 회전식 착종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중소발파들을 연이어 들이대어 박토 처리량과 쇳돌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박토 콘비아 사업소, 운광 사업소에서도 벨트 콘비아의 흐름 손에 대한 정비 보수를 깐지게 하고 윤전기재들의 출발 전 점검과 도중 점검, 작업 후 점검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실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이 심있게 벌어지고 있는 이 선광직장, 건식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대형 마광기, 자력 선별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운영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매일 평균 수천 톤의 조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가 조화, 질 제고의 원칙을 틀어지고 공무 분공장, 정모리 분공장 등에서도 생산 활성화와 정비 보강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부분품들을 제때 생산함으로써 계획 수행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국제축구연맹 20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우리나라 팀과 콜롬비아 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가 23일 현지 시간 23일에 진행되었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드센 공격으로 상대팀을 압박하던 우리 팀에서 경기 시간 28분경 6번 박옥희 선수가 첫 골을 넣은 데 이어 경기 시간 35분경에는 11번 최림정 선수가 47분경에는 8번 서류경 선수가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팀은 콜롬비아 팀을 3-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27일 평양 시간으로 28일, 27일에 에스파냐 팀과 결승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0: 우리나라의 박명진 선수가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 남자 육기 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24일 65kg급 경기에 출전한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146kg, 축혀올리기에서 182kg, 대회 신기록 182kg을 들어올리고 종합 328kg, 대회 신기록 종합 328kg의 성적으로 단연 1위를 했습니다. 한편 방은철 선수는 남자 육기 60kg급 경기에서 안창욱 선수는 기계체조 여자 조마운동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탁구 기계체조 여자 단체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각각 3위를 했습니다.
1: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여든돌 기념 전국 대학생 발명 및 착상 지원 시회가 21일부터 24일까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힘차게 견인해 나갈 때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모든 대학생들이 과학탐구 활동을 적극 벌려 새롭고 가치있는 발명들을 더 많이 내놓음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지표별 목표 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안정공고화, 점진적인 질적발전과 과학기술 이런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교통운수대학, 원산농업대학, 함흥사범대학, 평성의학대학을 비롯한 50여 개 단위에서 내놓은 840여 건의 발명 및 착상 제안들이 출품됐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표창장 등이 수여되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15차 전국교원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인 연설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사회시대 교육혁명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시기에 열린 전시회는 모든 대학들에서 리론 교육과 실천 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학생들의 창조적 응용 능력을 높여주며 해당 기관들과의 과학기술 결의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되었습니다.
0: 우리 인민에게 새 생활 새 문명을 꽃피워주며 사회주의 만복을 안겨주려는 오모니당의 숭고한 뜻에 받들려 함경남도 함흥시에 불고기 전문식당이 새로 건설됐습니다.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솟아오른 연건평이 2,972평방미터

0: 식당에는 손님들에게 각종 불고기와 농마국수, 청량음료 등을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거뜬히 갖춰져 있습니다. 도에서는 식당 건설과 운영 준비 사업을 입체적으로 내밀면서 질 보장을 첫 자리에 놓고 설계와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현대적인 봉사 건물을 짧은 기간에 일도 세웠습니다. 함흥 불고기 전문식당 준공식이 24일에 진행됐습니다. 함경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정남 동지, 도와 함흥시의 일꾼들, 근로자들, 건설자들, 식당 종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박현 준공사에 이어 토론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는 공해로 1도선 함흥 불고기 식당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혁명적 당풍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한 원신의 료임 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가 아나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 조경을 마련해 향의 뜻을 받들고 일꾼 절자들이 능률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활용하여 식당 닭의 일도 수종이 좋은 나무들 물들로 주변 풍치를 내서 그들은 온급했습니다. 그들은 연 일꾼들과 근로자들 비와 잠재력을 탐구 동원하여 10종의 봉사 설비와 비품들을 생산 보장했으며 함흥도 건설 공사를 문면으로 도와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의 일꾼들이 당의 운종 속에 마련된 건물과 설비들을 에어 관리하고 봉사 수준과 료 부단히 제고하며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때 대해서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근로자들이 경의하는 경제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승리에 대한 신심과 낙관에 넘쳐 전면적 국가 부흥의 새 줄기차게 일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식당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날 함흥시 안에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에 대한 첫 봉사가 있었습니다.
1: 22일 도이출란드 산 공군에서 전투기가 왔습니다. 기지 부근에 있던 목격자들은 미군의 F-16 전투기가 비행 도중 짙은 내 뿜으며 빠른 속도로 하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거정옥 거명성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날씨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 양강도의 대부분 지역과 함경북도 내륙 지역 라선에서 주로 개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라선을 비롯한 중부의 여기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동, 시중을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북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저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2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2 내지 15mm의 비가 중부 이남 여러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2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고기압이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여러 지역에서 4로 1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회창, 삼촌, 회양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비가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지어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맞게 산림감독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규정과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서 불놀이를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진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 북부 지역에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씨로서 평년보다 5도 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7도 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 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사리온 원산 보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시는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 라손시는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평성 27도씨, 신의주 26도씨, 해주 25도씨, 사리온 20도씨, 23도씨, 산 22도씨, 함흥 23도씨, 청진 20도씨, 해산 21도씨, 남포 26도씨, 라 21도씨, 개성 25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시는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신이 대체로 흐려서 새벽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온 원소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밤 한때 흐리겠으며 총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라손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다가 오후와 밤이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6도씨 28도씨 신의주 18도씨 20, 해주 10지 28도씨 15도씨 20, 강계 10지 24도씨 운산 16도씨 5도씨 함흥시 27도씨 진 14도씨 22도씨 기산시 21도씨 남포 17도씨 27도씨 라손 13도씨 22도씨 개성 17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 파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2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려서 밤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1m로 일겠으며 좋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북도 해상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4내지 7m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조선동은 북동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다. 29일 오선동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내지 7m 불다가 초당 7내지 10m 불고 물결은 0.5내지 2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내지 7m 불다가 초당 7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다. 30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0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5내지 2m로 일고 바다에서는 2내지 3m겠습니다. 함경남도에서는 남서풍이 북서풍 10내지 15m로 세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내지 2m이고 바다에서는 3m로 높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 불다가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입니다. 10월 1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2m로 일고 모는 2 내지 3m로 높다. 조선소의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m로 일겠습니다. 2일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1.5m로 일겠으며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풍이 불다가 남서 서풍이 4 내지 7m로 불 물결은 0.5 내지 1겠습니다.
2: 이 시간에는 국가민족의 운명을 한 몸으로 조국해방전쟁을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안녕을 축복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 위대한 용도사 김종일서 1950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축복의 노래를 봅니다.

지 위대한 용도사 일동지 1913년 가신 호선적 명작 축복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한 오보이를 우로로 부르는 인민의 노래.

조선중앙방송 주최시는 때의 위인 동의하는 김정운동 씨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건설은 능력과 문명의 높이를 짓거여주는 척도이며 인민적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보람차고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신의 료종우에 꽃피어나는 인민의 꿈과 리상. 경이하는 원수님의 사랑 속에 북변의 외진 산골군에도 희한한 농장들이 일떠섰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산이다. 경이하는 원수님의 운덕으로 우리 고장이 천지개벽되었습니다. 인민이 터치는 격정의 목소리에서 우리는 새겨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노웨이의 품에 우리가 안겨 사는가. 지금도 들려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믿고 전체 인민이 앞날을 낙관하며 세상의 부러목소라의 노래를 부르던 시대가 지나간 역사 속의 순간이 아닌 오늘의 현실이 되도록 하기 위해 헌신분투할 것이라고 하시던 하는 총재의 절절하신 그 말씀. 새겨볼수록 우리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역사적인 당주학년의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가 것을 돈이 좋으면 하고 어려우면 못해도 무방한 사업이 아니라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 당의 공헌한 국책으로 정해주시고 온 나라 인민이 새해를 몸으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본 그 시각에도 우리 학교에 안겨줄 존들을 하나 주신 경애하는 정비서 덩치 용 부대들을 위한 일이란 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노보이의 사랑 속에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꽃대문과 불러만 보아도 가슴 뭉클 젖어드는 정깊은 이름들이

0: 우석에 치를 잡았습니다. 소나무, 민들레, 해바라기, 두루미. 어려워도 아이들의 맑은 웃음이 흐려질 줄 모르는 내 나라. 혁명의 꽃이 이어나갈 후비대들의 대부대가 굳세게 성장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내 나라의 나.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수도 평양이 온 나라가 젊음으로 약동하 성화거리와 화성거리, 리문거리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솟아나는 농촌살림집들. 예로부터 소름 중에 큰 소름은 집 없는 소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가삼간지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소박한 꿈에 대한 이야기도 전해져 왔을 것입니다. 인민의 그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시려 격려하는 조홍비서동지께서 바치신 노고 과연 그 얼마였습니까? 살림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과 정부에 있어서 순간 고려하거나 방관시할 수 없는 최중대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마다 당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장에서 울려주신 발파와 자연의 광란이 휩쓴 곳들이 더 좋은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시려 헤쳐가신 위험천만한 절다리와 백길, 진창길. 몸소 설계가 시공설주가 되시려 주신 형성하는 천여건 화성지구 1단계 살림집 지구는 1630여 농촌 살림집 관련되는 각종 문건과 설계 무려 수천건. 해가 갈수록 더위는 위민 혼신의 대명사와도 같은 이수 천사만사를 돌보시는 속에서도 나는 그리께서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냥 본지자고 해도 아름다운 형성관들의 만화 선 하나에도 큰 색과 로고를 바쳐가셨습니다.
1: 사동교의 책임은 박광식입니다. 경향은 청주사동지께서는 여러 차례나 험한 건설 현장을 찾으시어 살림집 건설과 봉사공무원 데서 나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모든 것을 철두철민들이 생활상 편의를 최우선시하는 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도록 귀중한 가르침을 경향은 청주사동지의 세심한 용대 우리 성신성화지구는 인민들의 편의 득하게 보장된 인민의 보금자리로 꾸렸습니다.
0: 시 경고입니다. 중앙위원회 제8기 제17호 확대 회의에서 김종훈 동지께서 만장을 울리며 하신 그 말씀을 할 수 있는가? 반드시 할 수 있으며 또 할 것이라고. 자신께서는 기어이 지방공업 발전의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켜내므로써 인민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겠다고 하신 격려하는 총비서동지 인민 인민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에게 새 생활 새 행복을 안겨주시려 특기할 지방발전 20승 10종책을 전명하시고 만짐의 만짐을 돋놓으시며 창당일에 건국일에 일찍이 있어 보는 가장 경의적인 때의 눈부시들을 하나 일도 세우시는 경례하는 총비서동지십니다. 실로 지방발전 혁명의 새 전기가 펼쳐진 지나온 나날들은 인민에 대한 경례하는 총비서동지의 열렬한 사랑과 전설 같은 이야기로 새겨진 멸사복무의 려정이었습니다. 그 하만한 이야기들 중에는 오늘의 부자시로 알려진 신포시에 깃든 가슴 뜨거운 사실도 있습니다. 오늘의 장성연속 회의로 우리 당 역사에 특기된 지방경제발전 관련 협의의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뜨겁게 울려주었습니까?
2: 경애하는 청소년주께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선포하신 때로부터 구간철을 위하여 몸소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과 바람세찬 바닷길에 새기신 혼신의 자학은 끝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인도자가 있지만 우리 청소동지처럼 인민들이 생각을 제일 잘 아시고 바라는 꿈과 소원을 풀어주시기 위해 혼신의 낮가밤을 이어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오보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0: 이것이 어찌 지방공업성연구원 리충성 동지의 심정만이겠습니까? 인민이 보았고 실생활로 체감하던 그 나날들의 마음을 세어봅니다.
3: 정말 이 기쁨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4: 우리 농장원들이 이런 화석이 보면 얼마나 멋쟁이 같아 보이겠습니까? 해마다 새집을 마련해 주시고 또 오늘은 이렇게 훌륭한 옥공장을 마련해 주신 경려하는 원수님께 허마음이 저를 드리고 싶습니다.
5: 그 말이지.

마련되는 것인지. 나날이 자리를 넓히는 소중한 행복이 과연 어느 분에 의해 마련되는 것인지 너무도 잘 아는 인민이기에 그이의 전함만 불러봐도 눈곱이 젖고 그이의 친근하신 영상으로 르면 뜨거운 격종의 가슴 뭉클 젖어드는 이 나라 인민입니다. 인민이 흘리는 눈물에는 가장 진한 체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생사기로에서 행복의 절정에 올라선 극적인 체험이라 할 때 예사로운 나날이 아니라 사상 최악의 극난을 이겨내면서 무수한 기적을 창조하는 역동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때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느끼고 다 같이 간직한 민심의 토로라고 할 때 그보다 더 귀중하고 굳건한 진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기에 지금 이 땅의 방방곡곡 이르는 것마다에서 남녀노소 누구에게서나 꽃 같은 목소리가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마운 품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가리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리라.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오. 이 땅 위에는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꽃피어나고 내 조국에는 인민이 터치는 행복의 웃음소리가 넘쳐 흐를 것입니다. 위민 헌신의 려종우에 꽃피어나는 인민의 꿈과 리상.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에 버천보 전자악단에서 형상한 혁명가극 피바다 노래 연곡을 보내드렸습니다.

0: 경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저국과 인민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물음에 늘 자신을 비춰보면서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바랍니다. 하다면 어떻게 사는 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형제산구역인민위원회의 어느 한 사업소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황명옥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어떤 삶이 아름다운가? 얼마 전 구여간의 일꾼들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을 하고 돌아온 황명옥 여성은 지나간 나날들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청류용에 그린 고강현 동무의 가정과 인연을 맺고 그들과 함께 애국의 길을 걷던 나날들. 가정일로 괴로워할 때 누구보다 먼저 힘과 용기를 안겨주던 당조직과 사업소 일꾼들의 모습. 전국 직맹 미풍 열성자 회의에 참가했던 나날들. 생각할수록 지난 시기 자기 가족만을 위해 살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를 이루는 나날들이었습니다. 사실 7년 전까지만 해도 황명옥 여성은 세대주 뒷바라지나 잘하고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는 데서 행복과 만족감을 찾았습니다. 이런 그에게 큰 충격을 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2019년 어느 날 평양 산원을 찾았던 것은 그곳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한 여성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그는 투유용의 군인의 아내였습니다. 그때의 일을 돌이켜보며 황명옥 여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 허실에 들어가는데 어디서 사는가 물어보니까 형제상교역 하랑 1동에 있다긴다 말하면서 뭐 형제상교역 하고서는 나좀 창피한 생각에 뭐 형제상교역에도 이런 투명군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허실의 사람들이 이 투명군을 알아서 왔는가 물어보는 것 같아서 창피해서 그 날은 직공 나가고 말았습니다.
0: 그는 근 10년간 일하고 있는 사업소 가까이에 이런 퉁유용의 군인 가족이 오랫동안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죄책감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용의 군인과 그의 아내가 사회와 집단을 위한 소원일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다고 하면서 황명옥 여성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1: 퉁유용의 집에 찾아가면서 보면 조금만 1초만 자기 마음을 피했다 하면 자기도 성숭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걸 어린 전설수를 구원하고서는 그렇게 된 거를 보고서는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나는 저런 정신 세계에서 꽤 살아봤는가 이런 생각 들고 승리용의 군인이면서 농장원들에게 좀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자기네가 그래도 지원받은 것도 자기네가 먹으면 좋은 줄 모르겠습니까? 근데 농장에 이렇게 지원 사업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들도 다 지원하고 있는데 내가 나라와 집단을 위해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하는 이렇게 자책이 가게 되고
0: 날이 갈수록 명옥 여성은 그들의 고결한 인생관에 자신의 생활을 비춰보게 됐고 그들을 돕고 싶은 충동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영예 군인 가정을 찾는 그의 걸음은 더욱 잦아지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영예 군인이 낡은 3년차 때문에 고생한다는 것을 알고 새 곳으로 마련해 주었고 또 언젠가는 대학에 입학한 자기 자식보다 먼저 영예 군인의 아들에게 컴퓨터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 대의 발전 발동기를 마련해서 구여간의 농장들에 보내준 이야기, 전위거리 건설에 동원된 백두산 여흥 청년 돌격대에 수십 대의 선풍기를 마련해준 사실, 진이조 온실 종합농장 건설장을 비롯한 중요대상 건설장들과 탐광들의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보내준 이야기, 국방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조그나마 이바지한 사실. 참으로 영예군인 가정과 함께 찍어 간 그의 애국의 사업은 끝이 없었습니다. 사실 한명옥 여성에게도 말 못할 마음속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늘 아내를 일밖에 모르고 바쁘게만 살던 남편이 한 번은 본의 아니게 과오를 범한 것으로 해서 커다란 마음속 고충을 겪은 적도 있었고 오랫동안 알통병이 더 심해지어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 당조직과 일꾼들은 그가 초조한 절세라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따뜻이 보살펴줬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 속에 그는 사회와 집단을 위한 헌신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조국의 부강 번영을 위해 한 생을 묵묵히 바쳐가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의 모습에 늘 자신을 비춰보곤 한다고 하면서 황명옥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내가 행복의 진맛이 무엇인가를 어디서 느끼게 됐는가,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원수님의 심려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린 것, 이거에 사람에게 가슴을 부풀어 올리고 느낌이 굉장히 좋다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 모금 못해도 천만이라도 했다 하면은 그 진짜 그 행복은 눈의 행복에 비길 데 없이 기쁨, 가정에서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하나라도 좀 바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뭔가 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한 사람이 된 자각을 안고 앞으로 알아주건 말건 사심 없이 이 길을 걷고 또 걷겠다는 것을.
0: 영업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했습니다. 한 생을 어떤 목적을 추구하며 사는가에 따라 그 삶이 감높고 보람있는 삶으로 되기도 하고 이기적이고 허무한 삶으로 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도 한명옥 여성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신을 바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0: 도입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자유독립돌세 점에서 로마니아에서는 진보 정당 사회단체들의 연합 경축 모임과 도 사진전시회 예술 공연이 노르웨이, 단마르크, 스웨디에, 이슬란드, 핀란드에서는 경축 모임이 인디아, 캄보지아, 타이, 파키스탄, 볼가리아, 영국, 민주공고에서는 업적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니아에서 진행된 연합경축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격찬했습니다. 조선은 그 어떤 제국주의 세력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강국,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이다. 제노라하는 미국까지도 쥐락펴락하는 조선의 모습을 통해 걸출한 용도자의 천출위 인상을 전 세계가 절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 눈에게 영원한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노르웨이 공산당 웨스트폴드주의원회 위원장,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친선협회 위원장, 스웨덴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슬란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친선협회 위원장, 핀란드 공산주의자동맹 국제비서는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주인된 나라를 일도 세우신 어버이 수령님의 업적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은 자주로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다. 장장 수십 성상에 걸치는 공화국의 성스러운 역사는 비록 크지 않은 나라도 걸출한 수령의 용도를 받으면 나라로 된다는 것을 실증해준다고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세련된 용도에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진보적 인류는 끝없이 선망하며 우러러보고 있다고 하면서 적인 속도로 발전하며 자기의 국제적 위상과 걸치고 있는 조선과의 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은 아나우민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인디아 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 볼가리아 조선친선장, 영국 조선친선연구과, 콩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사들은 동방에서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신 수령님을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위인 시세의 성인으로 칭송하고 밀성 주석의 업적을 떠나 세계적인 강국의 전열에 당당해서 자기의 전엄과 위용을 만방했는 오늘의 조선에 대해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경의하는 총 탁월한 용도 밑에 수도와 지방이 다같이 비혼노되고 전면적 국가 부흥을 위한 거창한 창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공화국의 78년 역사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역사이다. 조선이 부닥치는 온갖 도전들을 물리치며 수십 년간의 긍진없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온 그 자체가 기적적인 성과로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강력한 주권국가를 건설하려면 조선의 경험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 조선친선 및 연대성위원회 위원장, 파키스탄 카라치 주체사상연구 여성조직 책임자, 파키스탄 카라치 주체사상연구 청년 및 대학생조직 책임자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격찬하고 존경하는 김정은 각하의 정력적인 용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인류의 리상 사회인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일도 세울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단마르크, 스웨디에, 이슬란드, 영국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습니다. 한편 공화국 창건 78돌세의 점에서 라틴 아메리카 지역 주체사상 연구 조직들의 인터넷 토론회가 메이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의 주체사상 신봉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1: 당의 지방발전 20성 10정책을 받들고 자강도 예수 시중군과 화평군의 새로 일도서는 경공업 공장들과 병원, 성납봉사소 운용준비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당의 운종 속에 창조된 고귀한 제보들이 소시작부터 운을 내도록 하기 위해 도에서는 솔비 제작과 물자 보장, 기능공, 의료 일꾼, 정업원 양성 등 운용 준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저항별로 따져가며 착실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 공장들에 설치할 솔비들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질 제고에 선차적인 힘을 놓으면서 강계 솔비 조립 사업소를 비롯한 제작 단위들의 수 맡겨진 부분품 가공과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설계와 자재 보장을 선행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동원하고 해당 단위들과 긴밀히 연계해서 제품의 질 보장에 필요한 품질 분석 솔비들을 빠짐없이 갖추어주고 각종 비품과 물자들도 예견성 있게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민생활 향상과 문용 개화를 선도해 갈 기농공 의료일꾼 종업원 대우를 꾸리는 사업도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양성생들이 전공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도록 학습 조건과 환경을 온만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양성생들은 수도 평양과 각지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업종별 생산 공정별에 따르는 리론 교육과 실천 실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군병원 의사들을 현대적인 의료 설비에 정통하고 림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 일꾼들로 준비시킨 이후 종합봉사소 종업원들의 실무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이 중앙과 도안의 치료예방기관 상업봉사 단위들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중군과 화평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원료기지 조성과 당작물, 기름작물들의 생육 후반기 비배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새 경공업 공장들의 원료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0: 당제 구차대회 결정을 받들고 농촌의 도시화와 문명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는 속에 각지에서 올해 계획 산림집 건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나 중앙지휘부 일꾼인 공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금 전국 농촌 건설이 본격적인 단계인데 맞게 우리 지휘부 모든 시군들에서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단계별 공사 계획들이 어김없이 하는 한편 보여주기와 기술 전술의 우위 있게 조직해서 그 경험들이 논리 일반화되도록 조직 지도 사업을 주도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들에서 공사할 필요한 자재를 확고 기능 것과 함께 건설 설계상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며 공사 작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 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평양시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이 지역들에서는 농촌 산림식 건설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때 풀어나가면서 공사를 높은 질적 수준에서 힘있게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공사가 좋은 기간 질 제거와 건설 자재 전략에 모를 받고 합리적인 공법들을 적극 창안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함으로써 공사 실적을 부단히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0: 그 다음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변혁 단계로 향한 전인적 청진군의 선봉에서 내달려갈 청년 전위들의 혁명적 요리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평양시 청년 탄원자들의 연단이 2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평양시 안의 청년동맹 일꾼들 청년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어머니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성과 애국으로 보답할 불같은 지향과 열망을 안고 어렵고 힘든 처소들의 탄원 진출하여 청춘의 자서전을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연단에 출연했습니다. 낙랑구역 건설요단 노동자 림금강은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을 당제 9차 대회에 드리는 충성의 선물로 훌륭히 일도 세우는 데 기여한 커다란 긍지 속에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던 그날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격정을 터쳤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따뜻이 품어안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옥색에 키워주시는 자애로운 오보이의 품이 있어 청년들의 삶이 더욱 빛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탄원의 그날에 다진 맹세를 굳건히 지켜갈 의지를 피력해 했습니다. 병든 자식, 상처 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따뜻이 품어안아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을 인생의 제일 제부로 간직하고 전위고리 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혁신자의 용의를 떨쳐온 모란봉구역 건설요단 노동자 장수종의 토론도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만경대구역 건설요단 노동자 돌위성 당이 부르는 곳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국본영의 주체다 가져온

이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폭풍으로 4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수백 채의 살림집이 파손되고 건물 지붕들이 날아났으며 물자 보급센터의 강철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속 115km 이상의 강풍이 휘몰아쳤다고 합니다. 주의 경보가 합니다. 보도를 마치 담당이 림용순, 김일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정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를 관람하시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미사일 정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가 9월 22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경기를 관람하시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사업과 생산활동을 통하여 당의 국방건설로선 관철에서 값진 성과들을 이룩하고 당과 정부로부터 높은 신뢰와 감사를 받아 하는 더없는 자랑과 경제 속에 김정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체육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된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 지도 간부들을 만나시고 아낌없는 헌신과 분투로 우리 당의 자위 국방정책을 실천적 성과로 중직하게 받들어가고 있는 미사일 전국의 과학연구 집단과 제2경제위원회와 전체 군수노동계급에게 따뜻한 축하와 격려를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조직한 체육경기도 이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비서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축구 경기는 미사일 천국의 화성팀과 제2경제위원회의 봉화팀 사이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 무력 현대화와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 행정에 특기할 전무한 기적을 강조하고 우리 국방력의 독보적인 발전상과 절대적 우세를 뚜렷이 과시하고 국방과학기술 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시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애국충의심과 헌신적 노력은 국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 번영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기여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이 혁명적 낙관과 앙양된 기세를 더욱 배가하고 단합된 힘으로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계속적인 비약과 혁신을 안아옴으로써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절대 불가침적인 주권안전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모신 크나큰 영광 속에 자기 단위의 명예를 걸고 치열하게 승부를 겨룬 축구 경기는 미사일 천국의 화성팀이 제2경제위원회 봉화팀을 4대1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시상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믿음과 전투적 고무를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중대한 역사적 사명과 의무에 더욱 충실하여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억척같이 다져나갈 충성의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1: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습니다. 녹음 구성 복원혁명의 새 시대 이 당이 구성하고 강력히 실행해 나가는 천사만사 중에서 인민의 생명안전과 건강 증진을 고무함은 항상 첫자리에 놓여있다. 지금도 조선노동당 장군 75돌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연설의 구절구절이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틈없는 신조라고 하고 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이종순 동지의 이야기 들어보자.
2: 돌이켜보면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복원용도서는 나라의 복원 토대 축성을 위한 혼신의 자옥으로 순화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아래 첫 동네인 삼지연시 인민들이 선진적인 우려봉사를 받으며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크나큰 심류를 기울여 일도 세워주신 삼지연시 병원, 나라의 제약공업 발전을 위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며 우리는 천만금을 들여서라도 사유지 복원사업, 인민들의 건강증진, 건강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켜세워야 한다고. 이곳은 단순히 보건부문 앞에 나서는 정책적인 가업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요구라고 하신 뜻깊은 말씀, 그리고 묘양산 의료기구공장, 보건산소공장,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평양제약공장을 비롯하여 보건부문의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에 대한 종력적인 현지지도, 또 보건시설 건설을 지방발전을 위한 3대 필수대상 건설의 하나로 정하시고 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진흥을 주도하게 될 시범적인 시군병원 건설을 최대로 중시하시는 그 숭고한 의도. 정말이지 그 하나하나의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터들을 튼튼히 축성하여 우리 인민들이 현대적인 의료봉사를 받게 하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이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1: 위대한 당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새시대 보건혁명을 주도해 나갈 강력한 거점, 보건현대화의 모체기지로 일떠선 평양종합병원. 바라볼수록 가슴 뜨겁게 되새겨진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보건부문에서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16급의 종합병원 건설을 구상하시고 몸소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평양종합병원 과장 김태일, 이덕현 동지들의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준다.
3: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준공을 앞둔 우리 종합병원을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그날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보건을 세계적 수준으로 추켜세우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과 방도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전국의 200여 개 시군에 현대적인 병원들이 일도서게 되면 나라의 보건 토대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평양병원은 우리 당이 인도하는 보건혁명의 원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실체로, 보건진흥의 실질적인 첫 출발로 새 시대 국가건설사의 빛나게 기록되게 될 것이라고 궁지 높이 말씀하셨습니다.
4: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소 우리 평양종합병원 준공식에 참석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뜻깊은 연설에서 평양종합병원은 하나부터 열 100까지 당에서 통째로 맡아 건설하고 모든 것을 최상급의 수준에서 갖추어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바치려는 깨끗하고도 열렬한 지성의 누적으로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보건현대화 전략은 중앙병원 건설과 지방병원 건설, 개별적인 보건시설 건설과 전국적인 의료봉사 하부구조 건설을 병행시키고 치료사업과 봉사활동, 인재양성과 과학연구를 병행시켜 나라의 보건부분을 일시에 들어올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하시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은 보건현대화에서 중추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단치료중심, 임상연구 및 보급중심, 학술교류중심, 전문가 양성거점으로서 새로 건설되는 전국의 모든 병원들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이며 체계적인 지도와 인적 및 물질기술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보건진흥의 주도자, 선도자, 방조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멀리 있는 자식들일수록 더 세심히 마음 쓰시며 지방병원 건설도 우리 당의 제일 가는 수군 사업으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종비서.

0: 어디서 첫삽도 뜨시고 흙먼지 날리는 기혼설장들을 찾고 찾으시며 새기신 헌신의 자욱 지방병원들을 선진 본설들로 훌륭히 일도 세워주시려 바치신 그 심혈과 떠받들려 강동과 고성시 병원 병원이 우리식 보건 발전의 활기찬 기세와 향한 전망성을 뚜렷이 보여주며 웅장하게 솟아올랐다. 평천구역 병원 과장 정미성, 구성시 병원 원장 김정철 동지들의 이야기 들어보자.
1: 강동군 병원은 현대적인 지방 병원의 첫 실추를 안아하시려 그토록 흉년한 청비서 동지의 종육적인 리응도의 손길 아래 눈부시게 일도선 선진적인 의료봉사 기지입니다. 강동근 병원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준공 테이프를 끊으신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병원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며 환자 치료와 병원 관리 운영에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환자들이 이용하게 될 침대도 손수 눌러보시고 수술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요해하신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사실의 비품들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마음 쓰시었습니다. 여기에는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과 병원의 의료일꾼들이 높은 우슬로서 국내 인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를 바라시는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오려 있습니다. 먼니들 그날의 강국한 당부는 강동군 병원만이 아닌 우리 모든 보건일꾼들이 좌우병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지침입니다.
2: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강동군 병원 준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오. 강동군 인민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하신다는 일정적인 연설을 하시고 준공 테이프를 끊으신 감동 깊은 화폭을 배우면서 저희들은 이제 곧 진행하게 될 우리 구성시 병원 준공식에도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참석해 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속 기대 간절한 소망을 거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우리 마음속 소원을 헤아려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몸소 준공식장에 나오셨으니 우리는 꿈결이도 뱉고 싶던 귀를 우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준공사에 이어 몸소 준공테이프를 끊으시는 격리하는 청비서 동지 전기하신 영상을 우러르며 저는 그때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돌보시느라 그토록 바쁘신 속에서도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 우리 시민들 주시기 위해 먼 길을 달려 또다시 찾아오셨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세차게 녹디었습니다. 구급소생실과 인측인 검사실, 우사실을 비롯한 병원의 여러 곳을 일일이 돌아보시는 구의 안강에는 현대적인 치료 소비들과 의료봉사 조건이 꾸준히 갖춰진 병원에서 가장 훌륭한 보건 혜택을 받으며 무병무탈할 이민들이 밝고 밝은 모습을 그려보시는 듯 시종 하나씩 미소가 오려 있었습니다. 당을 진심으로 받드는 이민의 마음을 제일 제부로 소중히 간직하시고 이민이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최상 최대가 되어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신 우리 청비서 동지이시기에 그렇듯 뜨거운 사랑의 자욱을 거듭거듭 새기신 것입니다.
0: 제시대의 보건혁명 이런 정령 인민의 건강과 안녕을 믿음직하게 지키는 것을 제일 가는 사명으로 내세우고 역대 초유의 공력을 들여서라도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반드시 꽃피우려는 우리 당만이 결행할 수 있는 거창한 혁명이거니 그렇다.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완강히 전개하고 있는 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우리 민은 가까운 앞날에 가장 선진적이며 현대적인 보건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보건혁명의 새 시대. 지금까지 녹음 구성을 보내드렸습니다.

민족기악곡집을 펼치고 이 시간에는 단소를 위한 민족기악 종주 금강산을 노래하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네팔 대통령, 미얀마 연방공화국 대통령, 브루네이 다루살람 추장, 쿠웨이트 국가 추장,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오만 추장국 추장, 산마리노 공화국 집정관들, 스르비아 공화국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모잠비크 공화국 대통령, 세네갈 공화국 대통령, 세이셸 공화국 대통령, 탄자니아 류낙 공화국 대통령,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대통령, 니카라과 공화국 공동 대통령들, 캄보지아 푼신페크당 위원장, 띠르키예 조국당 위원장, 인도네시아 다양성당 전국 지도 리사회 총위원장과 부총서기, 도이칠란드 공산당 위원장, 로마니아 사회주의당 위원장, 로마니아 재생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마니아 좌익민족당 위원장, 러시아 평화및통일당 위원장, 마제로노동당 위원장, 볼가리아 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벨라루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스위스 공산당 총비서, 슬로벤스코 공산당 위원장과 중앙위원회 사무국장, 체스코 공산당 21 총비서, 스르비아 공산당 총비서 겸 국제비서,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비서, 민주공고 사회민주주의자 동맹 전국위원장, 민주공고 공산당 총비서, 이집트 나세르 아랍 민주당 위원장, 이집트 민족진보통일연합당 위원장, 이집트 사회주의 노동당 위원장, 이집트 민족당 위원장, 이집트 청년당 위원장, 도미니카 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메이코 노동당 전국 지도자, 메이코 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카나다 공산당 막스 레닌주의 전국 지도자, 페루 공산당 붉은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총비서, 브라질 막스 레닌주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베네수엘라 인민선거운동 전국 지도부가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또한 쿠웨이트 국가 추장 계승자, 쿠웨이트 국가 내각 인디아 인민당 고위 지도자, 러시아 연방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핀란드 공산당 국제 흐르바츠 사회주의 노동부장, 이집트 자유주의자당 부장, 미공당 전국위원회 성원, 김일성 금리 사회 사장, 유엔 식량민 총국장, 최사상 국제연구소 리사장, 유럽 최사상 연구회 리사, 아프리카 지역 연구위원장, 입제그룹 리사장, 러시아 21개 연합단 대서, 중국, 러시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싱가포르, 러시아, 타이,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인도네시아, 인디아, 일본, 덴마르크, 도이칠란드, 룩셈부르크, 말타, 볼가리아, 벨지크, 스위스, 스웨덴, 체스코, 프랑스, 핀란드, 후르바츠카, 폴스카, 스르비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슬란드, 이탈리아, 기네, 알제리아, 말리, 족도기네, 민주국, 메이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카나다, 페루, 아르헨티나, 와이에, 종교, 사회계, 종족의 주 최사상 연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우리나라 주재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축하 편지들에서 그들은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가장 중심으로 되는 경의를 드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 역사는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전례 없는 시련을 이겨내면서 주체사상의 위력과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서 승리만을 일으켜온 자랑스러운 역사이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일심단결의 힘으로 국가붕괴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훌륭한 성과를 이루겠다는 호명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캄보지아 인민당 중앙 중앙위원회가 보내왔습니다.
1: 판사 창립 여든돌 기념 보고회가 24일에 진행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주창렬 동지와 출판사의 일꾼, 기자, 편집원, 정호본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농업출판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주창렬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 농업정책의 힘 있는 선전기지, 적극적인 농업을 발행기지로서 그 방송의 영역을 살려온 훈추억과 함께 충천한 자신심과 새로운 결의에 넘치어 80번째 장립일을 맞이한 농업출판사 기자분들과 일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거무적인 인사를 보내 1946년 9월 25일 잡지 조선농업의 장간으로 첫걸음을 뗀 때 농업출판사는 지난 80년간 인민경제 2대 부문의 하나인 농업전선의 혁신과 농촌 강화의 무수한 공헌을 축하드렸습니다. 축하문은 근로자들을 위주의 농촌 건설의 요건들로 키우고 내식이 제시되는 당정책을 해전하며 농촌 경영업과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신문 잡지들을 비롯한 10여 종의 단인물들과 수십 종의 도서 서책자와 서학습 자료들 그리고 전국의 농업과학기술 선전실, 농업과학기술 보급실의 직관물들은 모두 농업출판사에서 편집 발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조국의 드넓은 그 어디에나 스스로의 힘으로 내게 당정책의 진술을 심어주고 농업발전 추세와 효과의 소식도 알려주며 농장일꾼 맞잡이로 영농 공정별들에 상류하고 중수 훈련과 비교를 찾아내기 위해 수백 리길도 기꺼이 걷는 한 모습들이 무수히 기도 축하문은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기자 편집원이기 전에 농업 근로자들과 함께 농사를 책임진 제일 큰 기쁨이 있다. 풍작을 보는 기쁨이고 바라는 것이 농장하고 기다리는 진주시 되는 것뿐인 이런 고귀한 품격의 소유자들이 바로 농업출판사의 기자분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 가문에서 고로운 양심에 뜨뜻하게 돌이키고 고루갈 길 또한 개만 이어갈 의지와 열망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농업출판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꾼들의 남다른 자긍심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농업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 리충 지의 기능요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강제 구차대위 결정을 높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그 당의 새 시대의 농촌혁명 강령 실행을 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언론 공세 사상 공세를 더욱 힘있게 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전면적 반대적 요구에 맞게 모자 편집원들이 전문가적 자질을 소유한 다재다능한 문필가로 준비하여 품이 있고 특색 있는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 출판 편집 사업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 나갈 때에 대해서 긴급했습니다. 기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당의 농업정책을 해설 선전하는 데서 맡고 있는 영예로운 책임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더 높은 사업 성과로서 우리 당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구상을 충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0: 김책재 전련학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현재 생산의 선적 혁신을 입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기획기관, 기간공업 부문의 소디를 질적으로 다지어 경제전반의 장성발전을 강력히 다들 중요 과업으로 상정시킨 당의 의도를 모든 종업원들에게 깊이 해설해주면서 생산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노동계급은 대기준 창조의 기치 높이 고용원소식 가수발사 안가동을 보장해서 안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 현장의 좌지를 종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며 힘있고 격동적인 호소와 성숙한 군중동원, 혁명적인 사업기풍으로 혁명적 요리를 총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용해공들은 연료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일당 쇳물 생산을 최고 저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가스 생산을 노동자 기술자들은 예비 부속품들을 원만히 갖춰놓고 인건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질 높은 가스가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변강제 생산을 담당한 노동계급도 설비 보수를 예견성 있게 진행하면서 생산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1: 그 다음 인도의 서부 수마트라주에서 예비에 의해 발생했습니다. 22일 현지 당국이 전한 데 의하면 큰 물로 5명이 나났으며 정부기관들과 많은 연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도로가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수백 명이 경찰이 긴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0: 오스트랄리아에서 마약 범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2일에 하면 지난 5일 동안 전국적으로 253의 메탄페타민과 16kg의 헤로인, 11kg의 코카인을 비롯한 각과 71종의 총 수많은 금이 압수됐습니다. 3,339 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된 1,200 범죄자가 옥류됐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리명옥, 박철준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이내 노래.

0: 지금까지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음악을 보내드렸습니다.
1: 이 시간에는 1994년에 창작된 가요 우리 민족 제1일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역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논보라가 휘몰아치는 백두산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을 직접 맞아보아야 백두산의 진짜 맛, 백두산의 진짜 매력을 알 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됩니다. 백두산 사상과 신념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온 조선혁명의 용광 넘친 행로에서 우리민의 가슴에 신념의 산악, 옥척의 기둥으로 굳건히 자리잡은 백두산은 언제 와보아도 몸과 마음에 새로운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백대의 의지를 가다듬게 해줍니다. 둘러볼수록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조선의 영원한 녹스로 백성의 기치로 빛나도록 하기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총비조동지의 끝없는 심혈과 로고가 가슴에 사무쳐옵니다. 흉룡천구의 사기신 군마 행군 장 한겨울의 맵잔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전체민을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온 나라에 백두의 공격기상이 더욱 세차게 나비치게 하시려 경애하는 총비조동지께서 단행하신 역사적인 군마 행군입니다. 조국을 알려면 혁명을 하려면 인간이 되려면 백두의 혁명정신을 알아야 하고 고난 속에서도 더 높이 솟고 조오르는 불굴의 인간이 되려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한몸 바쳐 싸우는 열혈의 애국투사가 되려면 백두의 칼바람 맛을 알아야 하기에 오늘도 우리 민은 눈부라치는 백두산에 오르며 자신을 끝없이 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귀전에 쟁쟁이 돌려옵니다. 백두산 미령을 찾으시어 사령부 귀털집에 휘날리는 붉은기를 바라보시며 경례하는 총비소동지께서 하신 뜻깊은 말씀은 저 깃발을 보라고 기폭은 크지 않아도 저 붉은 깃발이 저국 해방의 볼바람 백두의 폭풍을 안아왔다고 하시며 격정에 넘쳐 계시던 경례하는 총비소동지 그러시면서 얼마나 소박한다고 그러나 수십성상 북방의 눈보라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에 오린 혁명의 붉은기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혁명을 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 조선혁명이 어떻게 개척되고 승리 떨쳐왔는가를 전해주는 붉은기를 숭엄히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 새겨주신 신념이었습니다. 항일전에 하마는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소백수의 맑은 물속에 들어서시어 그이께서 하신 말씀은 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 것입니까? 소백수의 물이 변함없이 흐르듯이 세월은 계속 흐르고 있다. 혁명의 세대들도 계속 변하고 있다. 세월이 흐르고 소백수의 물이 변함없이 흐르듯이 우리는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혁명을 완성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땅이 열몇번 변해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혁명전통을 끝까지 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야 한다. 정녕 경애하는 총비조동제의 심중에 뜨겁게 자리잡고 있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혁명이 힘있게 전진하면 할수록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난관이 크면 클수록 백두의 공격정신을 만장약하고 그 위대한 힘으로 승리의 활로를 줄기차게 이뤄나가시려는 절절한 신념과 철석의 의지였습니다. 백두의 흉년정신은 결코 안온한 소재나 교실에서 말이나 글로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흉년전통이 마련된 백두대지를 밟아보고 사나운 겨울에 휘몰아치는 눈보라를 맞아보아야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향복입니다. 꽃피는 봄날에 백두대지에 오르면 백두의 녹과 기상을 알 수 없다고 선발이 시리고 귓볼이를 덜어내는 듯한 초의도 느껴보아야 손열들의 강인성, 토쟁성, 흉명성을 알 수 있다고 하시던 경례하는 청비섯 동주의 말씀은 그대로 어느 나라 전체 인민의 발걸음이 백두산으로 향하게 한 열렬한 허소였고 추동력이었습니다. 사령부 귀톨집의 붉은 길을 바라보시며 피어오른 모닥불 앞에서 항일전의 나날을 되새기시며 성스러운 백두의 행군길을 가고 가리라는 두팀없는 의지를 고치시던 경례하는 청비섯 동지의 그날의 용상을 배우면서 우리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 숨쉬게 하시려는 그의 움지를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정말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안아온 백두의 혁명정신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와 기적을 탄생시키는 원천입니다.
0: 정녕 뿌리 없는 나무가 살 수 없고 핏줄이 끊어진 유기체가 생존할 수 없듯이 혁명 전통이 꿋꿋이 이어지지 못하면 혁명의 전진과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기에 경례하는 총비세 동지께서는 갈바람 불어치는 백두산에 오르고 떠오르신 곳 아니겠습니까? 경례하는 그께서 단행하신 군마 행군길에는 오늘날 우리 민이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순관본부기가 있고 혁명의 순위적 존재를 위한 절세위인의 원대한 구상과 의지가 역력히 새겨져 있습니다. 혁명사적지도국 책임부원 김초름 동무는 그날의 사연을 이렇게 전합니다.
2: 지금도 경례하는 청비섯 동지께서 군마 행군길에서 하신 간곡한 당부가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하마는 이야기를 전하는 성지의 신눈을 맞으시며 울창한 수림 속에 수복히 쌓이는 순눈 위에 고룩한 자욱을 새기시던 경례하는 청비섯 동지께서는 백두산 지구 혁명 전족지 답사를 통한 혁명 전통 개항에 대한 바람을 일으켜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백두산 지구 혁명 전족지 답사를 겨울철에 많이 조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동행한 일꾼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백두산의 겨울은 기후가 변화무쌍하고 우목한 곳으로 해서 겨울철 답사는 하기 힘든 곳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로는 일꾼들을 바라보시던 경례하는 청비섯 동지께서는 좋은 계절에 하는 혁명 전족지 답사는 들놀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며 또다시 순눈에 뚜렷한 자욱을 새겨 가시었습니다. 그 후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에서 경례하는 청비섯 동지께서는 우리 일꾼들과 근로자들, 새 세대들 속에 백두산에 올라보지 못하고 백두의 칼바람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하여 모두 강조하셨습니다.
0: 이 땅에서 이룩된 모든 기적과 사변들에서 우리 민은 더더욱 신념으로 새겨안았습니다. 백두에서 뿌리내린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대승 발전시키는 길에 우리 영령의 승리가 있고 후손만대의 번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스러운 백두의 혁명 정신을 더 깊이 새겨주십니다. 우리 민을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키워주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보다 큰 승리와 기적으로 아로 새겨질 내 광명한 미래와 더불어 길이 빛날 것입니다. 혁명 전구에 새기신 군마 행군 좌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미사일 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에 축구 경기를 관람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총국과 제2경제위원회 사이의 축구 경기가 9월 22일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경기를 관람하셨습니다. 국방과학연구사업과 생산활동을 통하여 당의 국방건설로선 관철에서 값진 성과들을 이룩하고 당과 정부로부터 높은 신뢰와 감사를 받아하는 더없는 자랑과 긍지 속에 김정은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제후문화 행사를 진행하게 된 참가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수공업부문 지도 간부들을 만나시고 아낌없는 헌신과 분투로 우리 당의 자위국방정책을 실천적 성과로 충직하게 받들어가고 있는 미사일 총국의 과학연구집단과 제2경제위원회와 전체 군수노동계급에게 따뜻한 축하와 열을 보내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조직한 체육경기도 이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 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이 경기를 보았습니다. 축구 경기는 미사일 총국의 화성팀과 제2경제위원회의 봉화팀 사이에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화국 무력 현대화와 전쟁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 행정에 특기할 전무한 기적을 창조하고 우리의 국방력의 독보적인 발전상과 절대적 우세를 뚜렷이 과시하고 있는 국방과학기술집단과 군수노동계급의 공헌에 감사를 표하시면서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애국충의심과 헌신적 노력은 국가의 안전과 무궁한 발전 본용에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기여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노동계급이 혁명적 낙관과 앙양된 기세를 더욱 배가하고 단합된 힘으로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계속적인 비약과 혁신을 안아옴으로써 절대적인 힘의 우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 불가침적인 주권안전을 보위하고 평화를 수호하며 사회주의 조국의 무궁한 발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를 모신 크나큰 영광 속에 자기 단위의 명예를 걸고 치열하게 승부를 겨룬 축구 경기는 미사일 총국의 화성팀이 제2경제위원회 봉화팀을 4대1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시상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대같은 믿음과 전투적 고무를 받아하는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중대한 역사적 사명과 의무에 더욱 충실하여 최강의 국가 방위력을 옥축같이 다져나갈 충성의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1: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가요 중에서 위대한 수령님 용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널리 불리워진 혁명 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978년에 창작된 가요 장군님 따라 싸우는 길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영영화 천무장대호에서 있은 이야기의 주제가인 이 노래는 종영의 길은 간과하고 험난해도 오직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싸우는 한 길에서 영생하려는 항일혁명 투사들의 뜨거운 충성심과 불굴의 신념, 의지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병도 썸, 레일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 시는 1989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낮과 밤이 바뀌어 오는 것이냐? 달이 가고 해가 가서 오는 것이냐? 이 땅에 밝아오는 저국의 내일은? 내일은 오더라. 아름다운 내 저국 땅에 일떠 사는 새거리, 너를 안고 열려지는 억만 개의 창문과 마주 오더라. 간석지에 뻗어가는 끝없는 제방을 타고 땅속의 물길에 실려 새해 피날론 대도시호에 얹혀지는 은빛 지붕을 이으며 오더라. 그 누가 미래에 가보았던가. 허나 우리는 오늘의 그 내일을 안고 살아. 땀에 젖어 눈비에 젖어 만년대계 주춧돌을 넣으며

0: 햇빛은 빛나고 얼굴들은 밝거니 그래서 마음도 젊고 강산도 젊고 세월도 밝은 내 저국. 아, 저국의 내일은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것은 우리 당이 불러오더라. 위대한 구상을 펼치는 빛나는 그 예지가 새날의 빛발로 비껴 눈부시더라. 빛나는 20세기를 이어 한없는 번영만이 약속된 새세기 우리 당의 뜻으로 밝아오거니 그 양양한 미래가 있어 내 조국은 위대한 것이 아니던가.
1: 지금까지 1989년에 창작된 시 내일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내드렸습니다. 랑송이 공훈방송원 검용송이었습니다.

보도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에 점하여 로마니아에서는 진보 정당 사회단체들의 연합 경축 모임과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예술 공연이, 노르웨이, 단마르크, 스웨디에, 이슬란드, 핀란드에서는 경축 모임이, 인디아, 캄보자, 타이, 파키스탄, 불가리아, 영국, 민주공고에서는 업적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나라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니아에서 진행된 연합경축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건국 업적을 격찬했습니다. 조선은 그 어떤 제국주의 세력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강국, 불패의 사회주의 보루이다. 제너라하는 미국까지도 쥐락펴락하는 조선의 모습을 통해 걸출한 영도자의 천출 위인상을 전 세계가 절감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 인민에게 영원한 행복과 번영이 있기를 축원했습니다. 노르웨이 공산당 웨스트폴드주의위원회 위원장,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진선협회 위원장, 스웨리의 조선진선협회 위원장, 이슬란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진선협회 위원장, 핀란드 공산주의자 동맹국제비서는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민이 주인된 나라를 일도세우신 오보이 수령님의 업적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선은 자주로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왔다. 장장 수십 성석에 걸치는 공화국의 성스러운 역사는 비록 크지 않은 나라도 걸출한 수령의 영도를 받으면 위대한 나라로 된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고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세련된 영도에 의하여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조선을 진보적 인류는 끝없이 선망하며 우러러 보고 있다고 하면서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며 자기의 국제적 위상과 명성을 떨치고 있는 조선과의 친선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안아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말했다. 인디아 주체철학연구위원회 위원장, 불가리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영국 조선친선협회 위원장과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인사들은 동방에서의 첫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신 오보이 수령님을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위인 시세의 성인으로 칭송하고 김일성 추석의 업적을 떠나 세계적인 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서서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과시하고 있는 오늘의 대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도 밑에 수도와 다 같이 되고 전면적 국공을 위한 창조 투쟁이 힘이 되고 있는 나라의 효력 언급했습니다. 78년 역사는 주체 사상에 기초한 갱생의 역사 부닥치는 호전들을 물리고 수의 긍지높스러운 역사를 이어온 그 자체가 적적인 성과로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강력한 주권국가를 건설하려면 그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파키스탄 조선진선 연대성장, 파키스탄 카라치 주체사상 연구직 책임자, 파키스탄 카라치 연구 청년 및 대학 책임자

0: 우리 공안관과 강사오리 신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격찬하고 존경하는 국문각하의 국민 용도가 조선 인류의 리상 사회인 사회주의를 반드시 세울 것이라고 권했습니다. 그 스위리에 이슬람 중국에서 진행자들에서는 동양은 총비서 동치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 한편 공화국 창건 78돌세에 점하여 라틴아메리카 지역 주체 사상 연구 조직들의 인터넷 토론회가 미국, 브라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페루의 주체 사상 신봉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당제 9차 대회 결정을 받들고 농촌의 도시화, 문명화,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는 속에 각지에서 올해 계획된 농촌 살림집 건설을 심있게 다구쳐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농촌건설중앙지휘부 일꾼인 고금영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금 전국적으로 농촌살림집 건설이 본격적인 단계에서 진척되는데 맞게 우리 지휘부에서는 모든 시군들에서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단계별 공사계획들이 어김없이 수행되도록 하는 한편 보여주기와 기술전수배를 우위있게 조직해서 그 경험들이 논리 일반화되도록 조직지도 사업을 주도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들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확고히 선행시키는 것과 함께 우리 설계상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며 공별 작업 기술 지도와 감독 통하도록 비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남도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이 지역들에서는 농촌 살림집 건설에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때 풀어나가면서 공업품 질적 수준에서 힘있게 추진합니다. 공사가 지금 기간 제거와 건설 자재 전료를 받고 기적인 공법들을 적극 도입하기 위한 총유지도록 하고 공사시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0: 당 지방발전 10정책을 받들고 장도에서 군과 화 새로운 경공업 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 준비 사업을 꾹 내밀고 당의 운정센 고귀한 제보들이 시작부터 되도록 하기 위해 도에서는 설 비 제작자 보장, 기능공, 의료 일꾼, 양성 등 준비의 선제들을 조항별로 다져가며 강하게 집행합니다. 새 공장들에 설치할 설비들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고 질 제고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강계 설비 조립 사업소를 비롯한 제작 단위들에서 맡겨진 부분품 가공과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설계와 자재 보장을 선행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동원하고 해당 단위들과 긴밀히 연계하여 제품의 질 보장에 필요한 품질 분석 설비들을 빠짐없이 갖춰주고 각종 비품과 물자들도 예견성 있게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인민생활 향상과 문명 개화를 선도해갈 기능공, 의료일꾼, 종업원 대여를 꾸리는 사업도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양성생들이 전공 분야의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도록 학습 조건과 환경을 원만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양성생들은 수도 평양과 각지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업종별 생산 공정별에 따르는 리런 교육과 실천 실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군병원 의사들을 현대적인 의료 설비에 정통하고 림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 일꾼들로 준비시키며 종합봉사소 종업원들의 실무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이 주안과 도안의 치료예방기관 상업봉사 단위들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중군과 화평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원료기지 조성과 당작물, 기름작물들의 생육 후반기 비배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며 새 경공업 공장들의 원료를 제때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다음, 띠르에 많이 쌓여 있는 학교에서 22일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집에서 총을 가지고 학생이 피이르르 총을 마구 난사하여 11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최근 교내에서의 총격 사건이 우심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이 나라에서는 3만 1천 명의 안전성원이 학교 주변에 전개돼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0: 파키스탄이 21일 아프가니스탄과의 대선에서 반을 단 했습니다. 이 나라 밝힌 데 의하면 안전군이 테러분자들의 운신처에 공습을 가하여 28명의 테러분자를 소멸하고 많은 무기들을 파괴했습니다. 앞서 20일 안전군은 해부로 파쿠아주에서 진행된 반테러 작전 과정에 10여 명의 테러분자를 살상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담당해 김기영입니다. 여기입니다.

0: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은 조국과 형제의 미래를 위한 용의이며 가장 잘하고 보험 사업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치공업종합대학 물리학 소장 박사 부 김준 선생 소개해 드립니다. 일본을 키우는 우승. 학급 준원이 대학생 과학 탐구상 2025년에 진행된 한국 대학생 정보 과학기술 성과 전시에서 1등 행치. 전국적으로 진행된 학생 소견과 프로그램 경연에서 2명이 각각 1등 쟁취. 10여 명의 학생들이 국제적인 학술 잡지 논문 발표. 이것은 김책공업종합대학 물리학부 수학물리학 과학수재반 4년 학생들이 최근 연간 성과의 일부입니다. 학원은 학적으로도 수준 높을 이유는 이 학급의 담임 교원이 바로 물리학부의 박사 부교수 김용준 선생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이런 성과는 선생님의 높은 신비한 자질,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뜻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물리학부 연구사 김숙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우리 사장쌤은 모든 분야에 개막히는 데가 없는 팔방미인입니다. 당근 체계도 항상 선생님과 거기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선생님이 제기하시는 목표는 항상 세계적 목표입니다. 선생님이 아시는 것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면서 과학자는 어떠해야 하고 인간은 어떠해야 하고 이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과학자로서도 돈 높은 먹 계시고 항상 무서운 정열로 내려가시는 양심적이고 깨끗한 훌륭한 교육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지도 받으면서 많이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내가 쉽게 대줄 수도 있지만 이한 걸음 한 걸음 자체의 힘으로 탐구하는 과정이 과학자가 되는 의지를 키우는 길이고 나라를 위해서 성과를 낼수 있다고 과학자로서 이런 자세를 좀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활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이렇게 다정다감하시는지 어떤 때는 어머니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 땅천지원 나가서랑 학생들에게 이렇게 맛있는 거랑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과학연구사업 들어가서는 요구성이 얼마나 나쁘신지
0: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여름, 당시 물리학부 연구사였던 김용준 선생님은 물리학과 과학수재반 학급을 새로 맡게 됐습니다. 당시 2학년 학생들이었던 이들은 과정 안에 따르는 학과목들에서 최우등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재학급을 맡아 졸업시킨 경험이 있는 용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0: 장애 운동 속에 조직된 수제 학급의 학생들이다. 경려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우리 대학에 안겨주신 칭호 지금 새겨보자. 선두반차, 기관차, 혁명대학, 마다돌대학. 그때를 돌이켜보며 박사, 도교수 김용준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이게 동문회는 과학에 한 생을 바치고 과학자로 자라나야 돼. 그런데 과학자로 자라기에 앞서서 애국자가 돼야, 그래야 참된 인간도 되고 또한 나라에 그야말로 필요한 인재도 되고 이리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실질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과학자가 되자면 어떤가. 그래서 이제 대학교의 이제 특성으로부터 다방면적인 지식을 갖추면서 그와 동시에 견줄 수 없는 특기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해 다방면성과 특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선생님이 내세운 첫 번째는 학급 전원이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상자임을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내 학생들의 성격과 취미 등을 끌어여야 한 그는 학교로 연구조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매일 현실에서 제기되는 예술적 문제들에 대한 연재를 주고 그 수행으로 학생들을 이끌었습니다. 낮에는 연구사업을 하고 밤에는 학급 학생들의 논문을 지도하느라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는 새기곤했습니다. 군인 가정에서 자라난 양강도의 산골서 김일성 청년 용예상 수상대로 내세워준 어머니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 과학기술 인재 육성의 원정장, 믿음직한 과학연구기지로 자신을 불러주고 졸업 후에는 임을 맡은 교육자로 내세워준 어머니당의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1급 학생들이 모두 대학생 과학탐구상 수상자의 용예를 지녔을 때 그는 이제 목표를 합니다. 학급 전원이 빈 학술 잡지에 논문을 발표. 학생들을 알본수들로 키우자면 자녀가 일본이야 한다고 그는 간주. 학예권은 학적으로도 손꼽히는 실력과 만족을 몰랐습니다. 높은 교수 능력을 갖추 김용준 선생님이 기울인 노력은 얼마이고 새 교수 방법을 창조하기 위해 지생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날 그는 여러 개의 새 교수 방법 등록증과 새 교수 방법 서입증, 교육과학 성과 등록증을 지닌 10월 8일 모수자로 자라났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물리학부 수학물리학과 과학수제반 교육과정안을 세계 인류급 대학 수준에서 완성한 데요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급의 학술 잡지에 두 권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준 선생님에게는 호칭이 많습니다. 전공 분야의 권위자, 무서운 정렬가, 요구성이 높고 만족을 모르는 일꾼, 양심적이고 사심이 없는 교육자, 인정이 많은 아버지 같은 분. 하지만 그는 이 모든 호칭보다 일본 수도를 키우는 스승이라는 호칭을 제일 사랑합니다. 한 것은 이보름에 우리 당이 바라는 인재의 무성한 숲을 가꾸는 데서 자양분이 되려는 그의 삶의 지향과 순관 인생관이 비껴있기 때문입니다. 개발 창조형의 특출한 인재 육성을 위해 바쳐온 김용준 선생님의 남 모르는 수고와 헌신을 깊이 알려준 것은 어머니 당이었습니다. 지난 5월 어머니 당에서는 연구소 소장의 중임을 맡겨준 데 이어 얼마 전에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제15차 전국 교원 대회도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던 그의 음성이 지금도 울리는 것만 같다고 하면서 김영진 선생님은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그 연설을 접하면서 저도 많이 이 세상에 어머니라는 이제 신성하고 고귀한 부름과 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 선생님이란 부름일 것이라고 하신 이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말씀을 받아는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온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로구나. 이건 내가 지금까지 모임과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 지침을 밝혀주시고 또한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지식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또한 인간으로서 된 정신을 키워준 원의사가 하고 결심을 다지게 됐습니다.
0: 김용준 소장 선생님에 대한 취재를 마치면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누구나 부러워하고 받고 싶어하는 최고의 부강 번영을 강력히 교육하는 세계 1급의 교육으로 되게 하려는 우리 당의 리스청으로 받드는 이런 훌륭한 교육자들이 많아 저국의 미래는 끝없이 청하다.

0: 종합보도입니다. 경리하는 종종운동 직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석금평 동지가 답전을 보내왔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기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종은 동지 존경하는 총기서 동지 얼마 전 중국 티베트 자치구 길릉현에서 산사태로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당신이 위문 전문을 보내온 것은 중국당과 정부 인민에 대한 조선당과 정부 인민의 진실한 우정의 발현으로 되며 당신과 조선당과 정부 인민에게 중심으로 되는 사의를 표합니다. 중국공산당의 영도 밑에 제 지역 인민들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떨쳐 일어나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을 회복할 것입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석근평 2026년 9월 21일 베이징
1: 농업출판사 창립 여든돌 기념 보고회가 2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비서 주창일 동지와 출판사의 일권,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농업출판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연회의 축하문을 주창일 동지가 전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연회는 축하문에서 우리 당 농업정책의 힘있는 선전기지, 종합적인 농업출판물 발행기지로서 끊임없는 장성의 연역을 새겨온 긍지 높은 추억과 함께 충천한 자신심과 새로운 결의에 넘쳐 80번째 창립일을 맞이하고 있는 농업출판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고무적 인사를 보냈습니다. 1946년 9월 25일 잡지 조선농업의 창간으로 첫걸음을 뗀 때로부터 농업출판사는 지난 80년간 인민경제의 2대 부문의 하나인 농업전선의 혁신과 농촌진지 강화에 무시할 수 없는 공헌을 했다고 축하문은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 농촌건설의 요건들로 키우고 매 시기 때는 당 해설 선전하며 농촌 경리와 농업과학 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신문 잡지들을 비롯한 10여 종의 정기 간행물들과 수십 종의 도서, 소책자와 속보, 학습 자료들 그리고 전국의 농업과학기술 선전실, 농업과학기술 보급실의 집관물들은 모두 농업출판사에서 편집 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조국의 드넓은 대지 그 어디에나 스스로의 마음가짐으로 농장원들에게 당 정책의 진수를 심어주고 농업발전 추세와 혁신의 새 소식도 알려주며 때로는 농장일꾼 맞잡이로 영농공정결 작물들의 생육에 관심하고 정수의 훌륭한 경험과 비교를 찾아내기 위해 수백 리길도 기꺼이 걷는 성실한 모습들이 무수히 깃들어 있다고 축하문은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기자 편집원이기 전에 농근로자들과 함께 농사를 책임진 주인, 제일 큰 기쁨이 있다면 풍작을 보는 기쁨이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농장원들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진정한 보시 되는 것뿐인 이런 고귀한 품격의 소유자들이 바로 농업출판사의 기자 편집원들이라고

0: 이를 지적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걸어온 길을 양심에 떳떳하게 돌이켜볼 수 있고 걸어갈 길 또한 그렇게만 이어갈 의지와 열망으로 내다볼 수 있는 것이야말로 농업출판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꾼들의 남다른 자긍심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농업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리충성 동지의 기념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당시 구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새시대 농촌용융 강령 실행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언론 공세, 사상 공세를 더욱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전면적 발전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모든 기자 편집원들이 전문가적 자질을 소유한 다재다능한 문필가로 준비해서 품위 있고 특색 있는 기사 편집물들을 더 많이 창작, 창조하며 출판 편집 사업의 정보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 나갈 때 대해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두가 당의 농업정책을 해설선전하는 데서 맡고 있는 용이로운 책임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더 높은 사업 성과로서 우리 당의 사회주의 농촌 건설 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1: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핵보유 의지는 영원하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선의 외무상 담화.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일한 3개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본색이 또다시 유감없이 표현되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외교 당국자들은 유엔총회 제81차 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3자 회담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건우비의 대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로써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이 아무리 표현을 달리하고 겉포장을 바꾸어도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으며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증되었다. 대조선 적대시를 국책으로 삼고 있는 미일한 3개국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비핵화 소리가 울려나온 것은 새롭지 않으며 오히려 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더라면 놀랍고 의문스러웠을 것이다. 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상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서도 되돌릴 수 없고 백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 불변할 우리 국가의 확고부동한 핵 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 재확인한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심의 정책은 실패하였으며 그 어떤 국가나 세력도 우리에게 국가 주권과 핵심 리익 수호에서 후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대결과 대화의 양립은 그 누구에게 통할지 몰라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에 있어서는 절대로 고려 대상이 될수 없다. 핵은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국가 주권의 핵심 구성이고 주권 수호의 최고의 담보로 된다는 우리의 평가와 입장은 확고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우리 국가의 당위적인 핵보유의 정당성과 그 강화에 필요한 명분만을 깔아주고 우리의 대미 대정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고쳐질 뿐이다. 현실 부정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다. 적대 세력들의 수사적 주장과는 무관하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가 절대 불가침의 전제로 영존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핵을 가진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적 구도의 재편과 고착은 필연적이다. 2026년 9월 24일, 평양.
0: 다음.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의 초태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으로 될 걸론 무산광산연합계업소에서 증산의 동음이 기운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당중앙연합회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증산투쟁 장조투쟁의 분기에 나선 무산의 광부들이 백만산 대발파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기세도 높이 9월에 들어와서만도 수천 톤의 철광석을 더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곳 일꾼들은 생산 현장들의 좌지를 총하고 노동자들 속에서 발휘되는 긍정적 소행을 논리 속에 일반화하면서 단위별

0: 사회주의 경쟁 열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채굴과 운광, 선광 설비들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 있게 세워나갔습니다. 선행공정을 담당한 로촌 분광산의 광부들이 회전식 작전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중소발파들을 연이어 들이대서 박토 처리량과 쇳돌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박토 콘비아 사업소와 운광 사업소에서도 벨트 콘비아의 흐름선에 대한 정비 보수를 간직해 하고 연전 기재들의 출발 전 점검과 도중 점검, 작업 후 점검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실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이 선광직장과 건식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대형 마광기와 자력선별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운영에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서 매일 평균 수천톤의 조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가 저하와 질적의 원칙을 틀어지고 공무분공장과 정머리 분공장 등에서도 생산 활성화와 정비 보강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부분품들을 제때 생산함으로써 계획 수행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1: 김일성 종합대학 창립 80 기념 전국 대학생 발명 및 착상 전시회가 21일부터 24일까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심차게 견인해 나갈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모든 대학생들이 과학탐구 활동을 적극 벌려 새롭고 가치있는 발명들을 더 많이 내놓음으로써 국가경제발전 어기는 계획의 지표별 목표 실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해야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안정, 공고화, 점진적인 질적 발전과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평양교통운수대학, 원산농업대학, 함흥사범대학, 평성의학대학을 비롯한 50여 개 단위에서 내놓은 840여 건의 발명 및 착상 제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표창장 등이 시어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진정운동 측에서 제15차 전국교원대회에서 하신 강경적인 연설의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새 시대의 교육혁명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는 시기에 열린 전시회는 모든 대학들에서 이런 교육과 실천 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학생들의 창조적 응용 능력을 높여주며 해당 기관들과의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0: 국제축구연맹 2026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 대비 우리나라 팀과 콜롬비아 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가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진행됐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드센 공격으로 상대팀을 압박하던 우리 팀에서 경기 시간 28분경 6번 박오기 선수가 첫 골을 넣은 데 이어 경기 시간 35분경에는 11번 최림종 선수가 47분경에는 8번 서류경 선수가 연속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팀은 콜롬비아 팀을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27일 평양 시간으로 28일에 에스파냐 팀과 결승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우리나라의 박명진 선수가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 남자 욕기 경기에서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24일 65kg급 경기에 출전한 그는 끌어올리기에서 146kg, 축해올리기에서 182kg, 대회 신기록 182kg을 들어올리고 종합 328kg, 대회 신기록 328kg의 성적으로 단연 1위를 했습니다. 한편 박문철 선수는 남자 욕기 60kg급 경기에서 안창욱 선수는 기계체조 여자 점화운동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탁구 기계체조 여자 단체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은 각각 3위를 했습니다.
0: 우리 민에게 새생활 새문용을 꽃피워주며 사회주의 만복을 안겨주려는 어머니당의 순간 뜻에 받들려 함경남도 함흥시에 불고기 전문식당이 새로 건설됐습니다.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며 솟아오른 연건평이 2,970여 평방미터인 식당에는 손님들에게 각종 불고기와 농막국수, 청량음료 등을 봉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급진히 갖춰져 있습니다. 도에서는 식당 건설과 운영 준비 사업을 입체적으로 내밀면서 질 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설계와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성을 높여 순교적인 봉사고 업무를 짧은 기간에 일궈세웠습니다. 함흥 불고기 전문식당 준공식이 24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종남 동지, 도와 함흥시의 일꾼들, 근로자들, 건설자들, 식당 종업원들이

0: 뜻을 받들고 일꾼들과 군술자들이 능률적인 작업 방법을 적극 활용해서 식당을 본뜻하게 일도세웠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지피식물들로 주변 풍취를 돋군 데 대해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연관단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탐구 동원해서 수십 종의 봉사 설비와 비품들을 생산 보장했으며 함흥 시민들도 건설공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나섰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은종 속에 마련된 건물과 설비들을 애호 관리하고 봉사 수준과 요리의 질을 부단히 제고하며 인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때에 대해 그들은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승리에 대한 신심과 낙관에 넘쳐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식당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날 함흥시 안의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에 대한 첫 봉사가 있었습니다.
1: 다음, 라오스 정부가 2030년까지 생활이 어려운 10만 세대 이상의 가정을 빈궁에서 벗어나게 할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계획이 22일 수상에 참가 밑에 진행된 정부 회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계획에 따라 정부는 빈궁 청산을 위한 사업에 모든 자원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0: 아프가니스탄에서 21일 전국적인 소아마비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기간 5살 미만 어린이들이 왁진을 접종받게 됩니다. 정부는 각계층 주민들이 소아마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접종 사업에 적극 돌쳐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 들어와 9월 13일까지 25명의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상 종합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탁승철 리복숙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내일은 9월 26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8월 요료세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문춘, 중강을 비롯한 중부 이남,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동, 시중을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북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밤 우리나라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리며 일부 지역에서 한때 1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의 여러 지역과 안주, 김화를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북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1 내지 2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회창, 삼천, 회양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비가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지어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데 맞게 산림감독 부문에서는 사람들이 입산 규정과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서 불러일을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진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바람은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 북부 지역에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북서풍 초당 1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은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씨, 낮 최고 기온은 27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해주, 사리본, 원산, 함흥, 남포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 총진시는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0: 내리겠습니다. 강기, 희산, 라손시는 비가 내리겠으며 개성시는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송, 해주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개이겠습니다. 사리원, 원산,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밤 한때 흐리겠으며 청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희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오후와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16도씨, 27도씨, 신의주 18도씨, 26도씨, 해주 17도씨, 28도씨, 사리원 15도씨, 28도씨, 강기 13도씨, 24도씨, 원산 16도씨, 25도씨, 함흥 15도씨, 25도씨, 청진 14도씨, 21도씨, 희산 10도씨, 21도씨, 남포 17도씨, 27도씨, 라선 13도씨, 22도씨, 개성 17도씨,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지자기권의 속동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8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9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0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10월 1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2일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보도입니다. 격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군 78돌세 조마요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격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네팔 대통령, 미얀마 연방공화국 대통령, 브루네이 다르살람 추장, 쿠웨이트 국가 추장,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 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오만 추장국 추장, 산마리노 공화국 집정관들, 스리비아 공화국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모잠비크 공화국 대통령, 세네갈 공화국 대통령, 세이셸 공화국 대통령, 탄자니아 연합공화국 대통령, 알제리 민주이민공화국 대통령, 니카라과 공화국 공동 대통령들, 캄보지아 푼신트크당 위원장, 튀르키예 조국당 위원장, 인도네시아 다양송당 전국 지도리사회 총위원장과 부총서기, 도이칠란드 공산당 위원장, 로무니아 사회주의당 위원장, 로무니아 재생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로무니아 좌익민족당 위원장, 러시아 평화미 통일당 위원장, 마자르 노동당 위원장, 불가리아 공산주의자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벨라루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스위스 공산당 총비서, 슬로벤스코 공산당 위원장과 중앙위원회 사무국장, 체스코 공산당 20일 총비서, 세르비아 공산당 총비서 겸 국제비서, 새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국제비서, 민주공고 사회민주주의자 동맹 전국위원장, 민주공고 공산당 총비서, 이집트 나세르 아랍민주당 위원장, 이집트 민족진보통일연합당 위원장, 이집트 사회주의 노동당 위원장, 이집트 민족당 위원장, 이집트 청년당 위원장, 도미니카 통일된 좌익운동 총비서, 메이코 노동당 전국 지도자, 메이코 이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카나다 공산당 막스 레닌주의 전국 지도자, 페루 공산당 붉은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총비서, 브라질 막스 레닌주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베네수엘라 인민선거운국 지도부가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격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또한 쿠웨이트 국가 추장 계승자, 쿠웨이트 국가 내각 수상, 인디아 인민당 고위 지도자,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핀란드 공산주의자 동맹 국제비서, 허르바체이지 노동당 국제부장, 이집트 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미국 사회노동당 전국위원회 성원, 김일성일 기금리사회 공동리사장,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총국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 유럽지역 주체사상연구회 리사,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기장, 이탈리아 국리사장, 러시아 1세기 관현악단 단장을 중국, 러시아, 네팔, 미얀마, 몽골라데시오, 스리랑카, 싱가포르, 캄보지아, 팔레스티나, 인도, 일본, 노르웨이, 마르코, 도이칠란드, 룩셈부르크, 말타, 볼가리아, 벨지코, 스위스, 스웨리에, 체스코, 프랑스, 핀란드, 크라, 폴스카, 세르비아, 영국,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마이, 족도, 차중주공고, 메이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카나다, 페루, 아르헨티나, 오스트랄리아의 정계, 사회계, 경제계 인사들과 주체사상 연구조직,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단체, 우리나라 주재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축전과 축하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축전과 축하편지들에서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 조마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가장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드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 역사는

0: 강한 수령을 높이 모시고 전례 없는 시련을 이겨내면서 주체 사상의 위력과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다이지 국가건설에서 승리만을 일으켜온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조선인민이 일신단결의 힘으로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캄보자인민당 중앙위원회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1: 인민의 수건 실현을 위하여 천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며 훌륭한 살림집들을 평범한 근로자들에게 무상으로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수도 평양의 모습은 나를 따라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국가설계총국 부원 한초론 동문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는 사회주의 낙원을 하루빨리 일도세우기 위하여 당제 발차대회가 결정한 중대의 사항이며 우리 당이 제일 품을 들여 실현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5년간 날의 날마다 더 높이 더 빨리 솟구쳐온 위대한 우리 국가의 비약적 발전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제일 뚜렷이 안겨두는 것은 수도의 살림집 건설입니다. 언제인가 당과 정부의 책임을 끈누가 자리를 같이 하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은 자신의 수건 사업이라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자신께서 맡아가자고 한다고 절절한 심중을 터놓으시었습니다. 위대한 오보이의 수건 사업, 바로 이것이 온 나라를 증감시키며 줄기차게 이어진 새시대 평양 번영기의 고귀한 명함이고, 하늘을 찌르며 장쾌하게 일도선 수도의 이상 고리들을 떠받든 굳건한 초석이었습니다. 천만 품을 들여 일도세운 문명의 새 고리들에 평범한 수도 시민들이 입사하고 보통간 강한 다락식 주택구에 방을 받도록 한 생을 묵묵히 박혀온 공로자들이 보금자리를 펴게 된 현실도 근로하는 인민들에게 영원한 만복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수건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 수도의 소산한 새 고리들은 하나를 건설해도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완벽하게 비상이 빠른 속도로 일도 세우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만능의 창조력, 크나큰 혼신이 나온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이라고 하면서 국가설계총국 처장 림용남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우리 민들에게 50년 100년 후에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새 고리를 안겨주시려 때로는 깊은 밤 당주학연의 집무실에서 형성안을 지도해 주시고 때로는 현지에서 전경을 보아주시며 하나하나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완공 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4단계 건설을 현지에 하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서는 당주학연의 제8기간에 완강하게 추진하여 온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건축 분야는 눈부신 불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시도 건설자들이 우리 부흥과 국민의 세력을 나가는 창조자 적자라는 남다른 영광과 궁지를 안고 지혜와 소금연비적 창조물로 완공하리라는 나쁜 꿈을 안기다. 이렇듯 시대의 평양 우리 민들에게 하루빨리 생활 조건을 안겨주시려 불철주야의 시민 여가라고 하신 총비서가 위대한 빛나는 불멸의 연대기 그 누구도 못 가본 개척의 여정을 그람없이 걸어 고창한 변혁과 실체를 안아올린 가슴 벅찬 투쟁기로 하고 있습니다.
0: 채지천인의 일꾼들과 미술자들이 철강제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어기는 기가문의 생산 토대를 질적 다죠. 경제 전반의 장성 발전을 강력히 담을 중요하므로 상정 당의 의도 모든 정책에 기피해서 생산 투쟁의 흐름을 술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노동기급은 세기준 세기록 창조의 기치 높이 고온 공기 연소식 가열로 가수 발생로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아변강제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 현장의 좌지를 정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며 심있고 격동적인 호소와 능숙한 군중 동명적인 사업 기풍으로 대중의 혁명을 총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영예공들은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일당 샘물 생산을 최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0: 과수 생산 노동자들은 예비 부속 원만이 각 설비 점검 보수를 진행해서 질 높은 산소와 가수가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압연강제 생산당한 노동자를 예비 진행하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 조선노동당 지구의 구착을 높이고 새로운 단계로 향한 총동봉에서 날 총리들의 흥미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평양시 청년 탄원자들의 연단이 24일에 진이다. 평양시 청년동맹 일부 청년들이 참가했습니다. 정의당이 크나큰 사회의 중대국으로 보답할 불같은 지향과 열망을 안고 어렵고 힘든 초선 진출에 청춘의 자선소전을 자기운으로 수놓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출연해서 낙랑구역 건설여단 노동자 림금과 신의주 온실 종합농장 강제구에 드리는 선물로 훌륭히 일도 세우는 데 기여한 긍지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용념 사진을 그날을 잊을 수 없는 정을 토쳤다. 우리 청년들을 땅 모아나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억세게 키워주시는 자애로운 오보이의 품이 있어 청년들의 삶이 돕다고 하면서 탄원의 그날에 다진 맹선이 지켜갈 의지를 필요했다. 병식 상처 입은 자식을 타고 더 따뜻이 부모 하나 내세워주는 어머니 우리들과 믿음을 인생의 대부로 간직하고 정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 권선구마다에서 혁신을 떠올 모란봉구역 건설요단 노동자 장수종의 토론도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만경대구역 건설요단 노동자 이성은 강이 부르는 곳에 삶에 종하고 조국 본영의 주추를 굳건히 다져온 전 세대들 우리식 사회주의의 구원 발전을 위한 거창한 거대전의 소윤의 창조자가 될 맹세를 다졌습니다. 토론들을 들으며 전체 참가자 귀중한 청춘 시절을 줄기찬 혁신과 기운으로 수놓는 자 청년들처럼 청춘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조국의 부강 본영을 위한 성원답게 이바지해 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평양시 청년 탄원자들의 연 당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오늘의 보람찬 지구 조선 청년의 슬기 힘있게 떨쳐갈 청년들의 혁명열 애국열을 배가해준 계기로 됐습니다.
0: 다음, 탄자니아 야생동물 보호청심을 놓고 있습니다. 1일 해당 밝힌 데 지난해 전국적인 검은 소우 마리수가 10년 전에 비해 이상으로 늘어나 85마리에 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1970년 약 1위에 달했던 소는 밀렵행위의 성행으로 줄어들어 1990년대에 이르러 멸종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보도됩니다. 리 각수입니다. 여기는

0: 천이십 창작된 감성곡을 드리겠습니다.
1: 약속!
0: 방송극 사랑의 생명수
2: 아이고 뭘 볼까 아이고 여보 용가
3: 어?
2: 이세요?
3: 왜 그러?
2: 아, 글쎄 아랫집에서 용감이 생일상에 넣으라고 꽁을 올려왔어요
3: 뭐? 아랫집에서 꽁을? 아니 이거.
4: 안녕하십니까 강소약사 아버님
3: 아이고 고맙구만 너 친구 소문을 잔뚝 내면서
4: 야 아버님이 이처럼 정정하신데 누가 한갑이 지났다고 믿겠습니까

0: 아마 보약을 참복하시는 모양입니다.
1: 에? 보약이야 무슨. 다 강소약수 덕분이지.
0: 예, 그 약수가 정말 좋긴 좋습니다.
1: 그렇지요.
0: 나도 아버님 말씀대로 강소약수를 마시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예. 그 말썽 많던 위탈이 뜸해졌답니다.
1: 그 보라고. 뭐 병원에 다니면서 귀한 약을 쓸 게 있나? 강소약수만 계속 마시면 10년 묵은 위병도 뚝 떨어진다네.
0: 예, 그래서 저도 매일 강소약수를 마신답니다. 요즘은 거저 소화도 잘 되고 밥맛도 막 당기는 게.
1: 그래서 좋다는 거야. 수질과 약효가 뛰어나 국제 품질 인증 중소까지 받은 강소약수라네.
0: 아버님은 강소약수에 대해 아는 게 참 많으십니다.
1: 아, 내 배꼽 떨어진 곳이 강소약수도 금방이야.
0: 예.
1: 거기서 자랐고 작년까지 강소약수 공장에 다녔다네. 아들 며느리 성화에 여기로 오긴 했지만 아직도 약수 공장 생각이 간절해.
2: 누구시오?
0: 아니, 약수 공장 지배인이 안녕하십니까?
1: 아니, 소나 지배인이 우리 집을 다 어떻게?
2: 예. 평양에 볼 일이 있어 왔댔습니다.
1: 며칠
2: 후면 아바이 생일인데 인사를 얼려야지요.
1: 아, 그 뭐.
3: 지배인이 아직도 우리 영감 생일을 잊지 않고있구만.
1: 아, 고맙네.
3: 아유, 지배인 마침 잘 왔으다. 이번엔 아버지의 생일상을 송이껏 차려준다고. 아들 며느리랑 얼마나 곡성인지 모른다네. 꼭 보고 가시오.
1: 아, 지배인 언제 그럴 새가 있으려고. 요즘도 바쁘겠지.
2: 예.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과학 관철을 위해 모두들 불이 붙었습니다.
1: 아, 그럴 테지. 부럽구만.
2: 제 아무리 바빠도 아바이의 생일상을 꼭 보고 가겠습니다.
1: 고맙네. 고마워.
2: 아바이,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아?
2: 이제 두 달 후에 중국 상해에서 국제 물박람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강소약수 공장도 참가해달라는 초청장이 왔습니다.
1: 그래?
2: 예.
1: 아, 이런 종사라고야. 아, 강소약수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더니만 이젠 국제축전장에서까지 다 초청하는구만. 아, 우리 강소약수에 경사가 났구나. 경사가 났어. 지배인이 가야겠지.
2: 예. 그 준비 때문에 올라왔댔습니다.
1: 좋구만. 강소약수를 온 세상에 대고 크게 자랑하라고.
2: 예. 아바이, 미안합니다.
4: 예. 예, 제 지배인입니다.
2: 아니, 뭐라고요? 아니, 무슨 정신나간 소리래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1: 무슨 일인가, 지배인?
2: 아니, 글쎄, 우리 약수공장 원소장의 자연용출이 모졌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1: 자연용출이?
2: 네, 참, 어쩔 일이 없었어. 아니,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예. 예. 뭐? 사실이라고요? 뭐 준지 2시간이 됐다고? 정확히 확인했어요? 이런 변이라고요. 빨리 광선 탐사대에 알리세요. 내 국가 과학원에 돌려 연구사도를 데리고 가겠어요. 아빠, 미안하지만 전 가봐야겠습니다.
1: 가만, 집에. 나도 함께 내려가세.
2: 아바이가요?
1: 그래.
3: 여보, 영감, 정신 나가지 않았어? 당장 생일상을 받는다고 해놓고서
1: 이 판에 무슨 생일 타령을 해? 생명수가 끊겼다는데.
3: 아무리 그래도 친척들이랑 손님들까지 총해놓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제 떠미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요?
2: 아바이, 계십시오. 아, 자식들의 송이도 받아줘야지요.
1: 아니, 약수가 모졌다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생일을 세겠어? 그렇게는 못해. 여러 말 말고 함께 내려가세.
3: 예, 뭐 아직도 약수공장 사람인가 하는 게지요. 사람들이 웃어요.
1: 난 하루도 약수공장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3: 저 영감 거짓 누가 당한다고.
2: 아주머니, 이거 정말 안 됐습니다.
1: 집에 어서 가세.
2: 연구사 선생, 어떻게 됐어요? 원인이 판명됐어요.
5: 지배인 덕지, 강소약수의 물줄기가 갑자기 사라진 건 며칠 전 일본에서 있었던 대지진의 영향이 여기까지 미쳤기

0: 보기엔 지각변동으로 샘줄기가 이동했거나 아니면 법회관이 무너지면서 샘구멍이 막혔을 겁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샘터들이 마르고 부탁물이 나오는 등 20여 건의 징후들이 종합됐습니다.
1: 이런, 이 기막힌 일도 있다니.
2: 연구사 선생, 위대한 장군님께서 석 달 전 우리 공장에 찾아오셨을 때 여기에서 석고치는 약수를 보시며 장쾌하고 볼만하다고, 약수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라고 저에게 직접 가업을 주셨는데 이젠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예? 야, 아바이.
1: 이렇게 된 게 자연의 변덕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한 생을 공장에서 일해온 나한테도 책임이 없지 않네.
0: 아바이,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 아니, 아닐세. 오랜 기능공이라는 게, 법역관을 박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 무너질 수 있다는 타산을 해소해야 하는 건데 면목이 없네.
2: 저, 연구사 선생, 무슨 대책이 없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0: 예. 제 배덕지, 어제부터 진공펌프를 달렸는데 샘물이 올라오지 않는 걸 보면 이 자리에서 다시 샘물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탐사를 해서 샘줄기를 찾고 시체를 해야 합니다.
2: 그럼 장군님을 모셨던 이곳에선 정녕 다시 샘물이 안 섞는단 말입니까?
1: 용사 선생, 이 땅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없나?
0: 저 최근에 현대적인 비주황 시티 탐사기가 개발됐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어느 중요 단위에서 그걸 들여다 시험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요.
2: 그래요?
0: 헌데 그 귀한 탐사기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배명지, 현실적인 대책안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당장은 이것을 때를 당해 보고 드려야 합니다. 자, 연구사 동무들은 사무실에 가서 보고서를 작성합시다.
3: 알았습니다.
2: 아바이, 이젠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힘을 내라고. 지배인이 맥을 놓고 이러고 있으면 공장이 용이로 서지 못해. 나한테 건장한 젊은이 몇 사람만 붙여주게.
2: 그건 뭐 때문에요?
1: 옛날 샘이 섰던 것들과 추궁했던 자리들을 좀 뚜져봐야겠네.
2: 예.
1: 거기 상태들이 어떤지 확인해봐야지.

0: 야,
1: 야, 아바이, 그만하시죠. 아, 아바이까지 걱정이지를 않아도 됩니다.
2: 아바이, 그렇게 애쓰다가는 용수로 지고 맙니다. 자, 자, 이걸 놓고 좀 쉬십시오.
0: 그럼 조금 쉬었다 하세.
2: 아발, 물을 두십시오. 아발, 그 옛날엔 분명 여기서 샘물이 솟아댔다는 거지요?
0: 그래, 분명 이 자리야. 그 솟구치지 못해서도 항상 샘물이 고여 흘렸다네.
2: 예.
1: 아바이, 그건 무슨 수첩입니까?
0: 아, 약수가 나오던 것들을 좀 따져봤네. 아, 지금까지 약수 영출을 위해 추공했던 자리가 스물아홉 곳이고, 아, 또 이건 옛날 약수가 나오던 중동이 약수리의 센터 위치들이네.
2: 좀 봅시다. 오, 어젯밤 늦게까지 뭘 하시는가 했더니 정말 아바인. 저건 무슨 소리야?
1: 아차, 오늘부터 작업반열 배구경기를 조직한다고 했습니다.
0: 오,
2: 배구경기?
1: 예.
0: 오래간만에 저 소리를 들으니 무리가 다 곧둔해지구만. 며칠 있으면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 기념일이 아닌가.
2: 예.
0: 작년만 해도 이맘때면 공장이 얼마나 벌썩했나. 체육경기 예술공연으로 명절처럼 풍성거렸지.

0: 요즘은 공장의 분위기가 너무 초조해. 신심들이 없거든.
1: 신심이요? 이 형편에서 어떻게?
0: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건 우리 장군님의 용언이 아닌가.
1: 아바이.
0: 아, 그 인상부터 좀 피곤하고. 집에 놀굴이 장마철 구름장 같으니 사람들이 마주보기조차 두려워하며 매굴러 커 있지 않나.
1: 아바이. 하지만 앞이 안 보이고 군심만 커가는데 어떻게?
0: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장군님을 생각하며 분발하자고. 힘들게 이중 로대에 오르시어 현대화된 생산 현장을 내려다보시며 이제는 인민들에게 강소약수를 마음껏 먹일 수 있게 됐다고 그처럼 기뻐하시던 우리 장군님을 말일세.
1: 아발.
0: 그날 로대로 힘겹게 오르시는 장군님을 뵙고 일중에서 보아주셔 달래도 될걸. 이중까지 안내드렸던 곳이 두고두고 후회된다며 집에 녹문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댔나.
1: 아바이, 우리 장군님께서도 여기 서식을 보고받으셨겠는데 지금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0: 그 생각을 하면 정말...
1: 아바이, 공장 원수터만이 아니라 샘터들도 이렇게 다 말라버렸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0: 여기까지 말라버린 걸 보면 분명 그 샘줄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게 분명하긴 분명해.
1: 아니, 국장 동지. 어. 안녕하십니까?
2: 아, 여기 있었구만. 집에 있는 뭐 오보이 장군님께서 강소약수 공장의 실태를 보고받으시고 운전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었습니다.
1: 예, 장군님께서요?
0: 장군님께서요? 예.
2: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에서 많은 품을 들여 강소약수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려놓았는데 어떻게 하나 약수를 자연 용출시켜야 한다으며 강력한 과학기술 역량을 모아 파견해 주시면서
1: 네.
2: 이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라고 하셨습니다.
1: 예. 아니, 경애하는 장군님.
2: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터에서 약수가 안 나오면 다른 곳에 추공을 해서라도 반드시 약수가 다시 섞게 해야 한다십니다.
1: 예.
2: 현대적인 비조항 CT 탐사기도 보내주셨습니다.
0: 예.
1: 예.
0: 비조항 CT 탐사기까지.
2: 예.
1: 장군님. 아바이, 이젠, 이젠 됐습니다. 됐어요.
0: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제 땅속을 들여다보며 약수 샘주기를 찾을 수 있게 된구만.
1: 아바이.

0: 대통령 챔주기가 나시겠지요?
1: 그러든지 꼭 약수 챔주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미 두 개 중에 묻히기가 있습니다. 네. 비조항 CT 탐사기가 확정한 겁니다.
0: 예.
2: 물줄기가 자연 요칠까? 얼마나 되겠는지.
1: 야, 그건 잘지만 순산은 있어.
0: 이제 샘줄기까지 신 길이 얼마나 걸릴까요?
1: 예, 한 달 정도는 길이 걸릴 겁니다.
0: 한 달이나요? 그러면 그 정말 약수가 나올까요? 이거 자꾸 고소고 불안해서 마음을 넣을 수 없구만요.
1: 지배인 동지, 하지 마십시오.
2: 용사 선생 말이 옳네. 집에 우리 신심을 가지자고.
0: 왜 그래요?
3: 지배인 동지, 갈리고 초상 동지한테서 전화가 왔. 국제물 박람회에 참가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지 빨리라고 합니다.
0: 그래요?
3: 예.
0: 알겠어요. 여보세요.
3: 예,
0: 소상 동지. 안녕하십니까?
3: 예.
0: 여기 형편을 아시지요?
3: 예.
0: 지금 물 박람회 참가 문제를 생각이 됐습니까? 한 더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3: 예.
0: 예. 저 국제 물 박람회 참가 문제는 아무래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2: 아니, 집에 국제 물박람회 참가를 왜 취소하겠다는 건가?
0: 약수가 안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2: 그래도 결심을 좀 미룰 걸 그랬어.
0: 한 달 후엔 출발해야 한다는데 공장을 이 상태로 두고 지배인이 자리를 비운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2: 그래도 이런 기회가 쉽지 않게. 참 아쉽구만.
0: 물박람회 참가는 포기합시다. 그리고 아바이.
2: 예.
0: 오늘 이만 합시다.
2: 왜?
0: 평양에서 아주머니가 오신답니다.
2: 우리 로치니?
0: 아바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평양에서 생일상을 가지고 내려오겠답니다.
2: 생일상?
0: 예.
2: 푼 손을 놓치니 여기까지 찾아와. 안 돼.
0: 아주머니 아바이가 그렇게 나올 게 뻔하다면서 수고하는 사람. 준비를 했으니 그냥 내시라는데.
2: 그럼 차려고 신 선생님 다 같이 가세요.

0: 여러분, 오늘은 웅새 아바이의 생일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차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아바의 성의로 알고 식사들을 하면서 축하해 줍시다. 아바이, 먼저 이 잔을 받으십시오. 우리 공장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1: 아바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버님처럼 약수를 사랑하고 약수를 위해 자신을 다 바쳐 일하겠습니다.
2: 다들 고맙구만. 내 말을 들어보라고. 와덕한 옛적부터 이 땅에선 약수가 솟아흘렀지만 그 세월엔 돈 많은 놈들만이 와서 흥청거리면서 유흥지를 이용했지. 가난한 사람들은 병이라도 약수를 마셔볼 생각조차 못하고 말세. 그러던 것이 수령님께서 여길 찾아주셨던 그날부터 우리 강소약수는 온 나라 인민들이 다 마시는 생명수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네.
3: 아바이.
1: 그렇습니다. 용광의 이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의 긍지는 남다른 것이랍니다. 오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방 직후부터 여러 차례나 찾아주신 공장, 많은 자금을 들여 현대화를 실현해 주신 공장은 아마 전국적으로 꼽아봐도 흔치 않을 겁니다.
0: 저 지배인 동지, 관리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4: 그래요? 아바이, 제 좀 실례하겠습니다.
2: 아, 어서 가보라. 아, 요보게들, 자, 어서 많이들 둘라고. 예. 아, 자. 지금껏 우리 강소약수의 소중함을 온몸에 새기며 살아온 데가 이제 더 바랄 게 뭐겠나. 하루빨리 이뤄진 약수를 다시 찾아 우리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약수 생산이 정상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겐 더없는 소원일세.
5: 아바, 우리도 그날 앞당기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바이, 그건 마음 놓으십시오.
0: 예.
2: 아, 고맙네. 강소약수는 꼭 다시 소산할 걸세.
6: 옳습니다, 아버님. 아.
0: 옹세 아바이, 동무들 기뻐하세요. 어버이 장군님께서 우리 강소약수 공장에 온전 깊은 사랑을 또다시 돌려주셨습니다.
1: 예. 아,
0: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이 상해 국제 물박람회 초청을 포기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서운해하시며 샘물은 꼭 나오니 신심을 가지고 국제 물박람회에 참가하여 강소약수를 온 세상에 선전도 하고 다른 나라들의 선진 쪽인 물 가공 기술도 배우라고 뜨겁게 말씀하셨답니다.
2: 예, 우리 장군님께서
0: 아바이 그러시면서 우리들이 출발 일정까지 다 짜주셨답니다.
2: 아, 정말 우리 장군님은 이 땅속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 강소약수가 꼭 솟구친다고 확신하고 계시는군. 위대한 장군님, 고맙습니다.
6: 고맙습니다.

0: 네 뭐라고 집에 요새 너무 무리했는데 몸을 좀 돌봐야겠네. 아, 인차 국제 물박람회장으로 떠나야겠는데.
1: 아. 하지만 약수가 터지는 걸 보지 못하고 떠나자니.
0: 아, 집엔 걸음이 가볍지 못할 줄 아네. 하지만 마음 놓고 떠나게. 오늘이나 내일쯤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아 용사 선생들이 장담하지 않나.
2: 야, 지배인 동지가 며칠만 늦게 떠나도 볼 수 있을 텐데.
1: 아발, 뒷일을 부탁합니다.
0: 아, 여기 일은 걱정하지 말고 빨리 누가 떠날 자들 하라고.
1: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아발.
0: 어, 지배, 약수가 나온대. 약수가. 예. 아, 어서 가자고, 어서. 어?
1: 가자요.

0: 우리 강서 양수가 우정하진 않구나. 집에 저 물줄기를 좀 보라고, 어? 양수가 우수처럼 섣부치는가? 어디 맛 좀 보자.
1: 우리 약수, 아, 강서 약수.
0: 약수가 분명하고, 어? 아, 오히려 이것보다 더 쫄하구만, 어?
1: 봐봐.
0: 싫거든요. 엄노하고. 우리 장군님 아니시면 누가 이 약수를 찾아준단 말인가, 어?
2: 아버님, 오시다 좋습니다.
0: 네.
2: 아, 감기에 드셨는데.
0: 아, 네. 난 약수를 맞아야겠다. 아, 죽이 다 나오는구나. 자, 자. 니 덕이냐, 장군님 훈덕이라네.
3: 저,
0: 가만히.

0: 이젠 그만 들여다보고 어서 떠나. 아, 이제 올라가면 내일 아침은 평양을 떠나야지.
1: 예, 내일 오전 열차를 출발하게 됩니다. 아바이가 이번에 내려와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0: 저는?
1: 아니, 당주왕님의 부부장 동지가.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3: 예, 예. 아, 이거 집에 농구랑 용사 선생들이랑 사기들이 났구만. 예.
2: 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자동지, 예. 조금 좀 보십시오. 저 약수가 뿜어오르는 건.
3: 이야, 굉장하구만. 예. 아, 굉장해. 수고들 했습니다. 동무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치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래보다 분출량도 많고 질도 더 높아진 약수가 속구친다는 복을 받으시고 화를 입기는 했지만 결국 화가 복이 됐다고, 이제는 한시름 놓게 됐다고 기뻐하시면서 동무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를요?
3: 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는 강서 약수가 어떤 지진에도 끄떡없게 2중, 3중으로 보벽관을 설치해서 영원히 솟구치게 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0: 위대하신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강소 약수에 깃든 장군님의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

강서약수. 60일 만에 다시 솟아오른 강서약수. 정녕 이것은 인민을 위한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열과 정이 뿜어올린 영원히 마른 사랑의 생명수이거니 사람 강서약수를 미태하지 마시오.

지금까지 리뭉세로 인해 성육만 강소약수공장 지배인의 심현숙, 응세의 아내의 최수경, 과학원연구사의 현정촌, 책임기사의 방평님,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최혁, 여인의 진경님, 노동자의 인해.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박도용작, 계유철 연출, 방현실 편집, 사상명수, 방송국을 보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혁명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1970년대의 피바다식 혁명가극의 번복으로 새롭게 창조된 인민상기관 작품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간고하고 엄혹한 시련을 뚫고 당과 조국이 맡겨준 어려운 임무를 끝까지 수행했으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했던 나우린 인민군 요전사에 대한 감동적이고도 숭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6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간호원의 붉은 정성. 제6장 이경에서 나오는 음악 간호원의 노래 수령님 품속에서 용생하리라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뉴성 기악 중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뉴송 기악 중주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21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빨지산 모닥불, 6시 보도와 날씨, 7시 보도와 날씨, 요소 중기일기예보, 7시 20분 러금 구성, 우리 대의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8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이 있고, 1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1시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2시 보도와 날씨,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소녀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5시 보도가 있고, 16시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7시 보도가 있습니다. 18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18시 11분 방송 무대, 저국을 또 받드는 소속이 되자, 19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19시 48분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온재면 그 온재면, 20시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13분 새로 포함된 야용 일종에도,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 22시 보도가 있습니다. 22시 25분 방송극 사랑의 우리 집,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9월 26일 토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주도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26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8월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중앙방송 가겠습니다.

서선중앙 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 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21분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빨치산 모닥불, 6시 보도와 날씨, 7시 보도와 날씨, 요소 중기일기예보, 7시 20분 러금 구송, 우리 대의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8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9시 오늘 오후 중앙신문 개관이 있고, 1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11시 농촌진흥의 새 시대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2시 보도와 날씨,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 전야마다의 풍요한 가을을 안아오시려,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5시 보도가 있고, 16시 애국의 마음을 깊이 심어주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7시 보도가 있습니다. 18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고, 18시 11분 방송 무대, 저국을 또 받드는 소속이 되자, 19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9시 48분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온재면 그 온재면, 20시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13분 새로 포 야용 일종에도,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 종합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예보, 22시 보도가 22시 25분 성극 사랑의 우리 집,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입니다.

0: 시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지소닥불
1: 지금도 그늘을 보일 시 따스히 품고 있는 듯

0: 넓은 파전의 구상물의 키심이여, 대뜨 불길에 필승의 신념을 비우리신 우리 원수님. 백도사나, 그날로는 다시 보지 않았더냐. 도사들 가슴속에 승리할 내일을 안겨주시며 수령님 항일의 날 지키셨던 빨지산 우동포를, 눈부라지는 강행군길에서 오늘의 강대국을 그리시며 장군님 지키셨던 전선길의 모닥불을, 제 힘을 믿는 신념이 없인 혁명의 참뜻을 알 수 없고, 고난을 이겨낸 투쟁이 없인 값비싼 승리도 없기에, 그 진리를 안겨주시려 우리 원수님, 성스러운 백두수 원구에 지켜 올리신 말지산 모닥불. 이 불길을 타오른 행군길에서 오늘의 말지산 대오가 자라고, 그 불길을 닿는 곳 온 나라 초소와 일토마다 자력부강 자력본영의 열풍은 일어번지리. 성령 백두의 칼바람 속에서만 그 불길의 뜨거움을 알 수 있고, 백두의 붉은 기폭 아래서만 그 불길의 고세참을 알 수 있는 빨지산 모닥불. 내 언제나 안고 가리라. 백두의 산악같이 옥세고 백두의 붉은 기처럼 열렬한 빨지산 모닥불, 흉룡의 불이여.
1: 정두국승 빨지산 모닥불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랑송의 공은방송은 장금난이었습니다.

보도입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8돌 기념 국기 개양식 및 중앙선서 모임에 참석하시어 성스러운 국기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시던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거룩하신 모습은 오늘도 천만 인민의 가슴가슴을 무한한 격정으로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선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마음속에서 언제나 끓어넘치는 애국의 마음,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명감의 열화 같은 분출이 우리 일꾼들

0: 주장하며 우리 국가의 미래를 앞당겨오기 위한 투쟁에서 책무와 역할을 다해 나가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의 발현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는 조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해 헌신 분투해야 하는가를 고귀한 수범으로 가르쳐 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하면서 조선혁명 박물관 강사 리성년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제 구차대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의 책임적인 시발로 되는 어뢰 하루하루를 비상한 각오와 분투로 이어오셨습니다. 이들과 시각을 함께 맞이하시는 뜻깊은 자리에서 한해의 기록장의 갈피들을 어떻게 채워놓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신 신년 경축 행사의 뜻깊은 윤설과 앞으로의 개척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은 무엇으로 되어야 하는가를 일깨워주신 령성기계 류납기업소 1단계 개건 현대화 대상 준공식에서 하신 뜻깊은 가르치심 그리고 당주왕위원회 제9기 제2차 존원회의에서 석탄광업을 추켜세우며 전국의 탄광마을을 개변시킬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현 단계에서의 당 및 국가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 가업들을 제시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당시시였습니다. 그이께서 그려주시는 본용의 희양한 설계들을 받아 안으며 온 나라 인민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 승리의 레일을 그려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조국을 하상에서 우뜸가는 천하제일 강국으로 일떠세우실 순관 리상을 안으시고 고창한 변혁투쟁의 맨 앞장에서 투철한 공격정신으로 초인간적인 우지와 정력으로 새겨가신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애국 혼신의 자욱자욱은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안아오게 한 무한대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줄기차게 달려온 고창한 투쟁의 전과정을 궁지 높이 돌이켜보며 보다 희양해질 저국의 레일을 가슴 뿌듯이 그려보며 온 나라인민은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계시어 저국 땅 어디서나 놀라운 전변이 펼쳐지고 노동당 만세설이 사회주의 소리가 무궁토록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을 굳게 확신하였습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지니신 한없이 숭고한 애국의 세계는 이 세상 가장 열렬한 애국, 가장 순결한 애국, 가장 헌신적인 애국으로 천만의 가슴을 세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하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애국 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이 박동 맞추며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하여 애국의 마음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2: 대성구역 요명동 처급여명위원장 김혜용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당직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 기념 국기 개양식 및 중앙선서 모임에서 하신 축하 연설에서 위대한 자기 국가에 대한 남다른 궁지와 자부, 열렬한 애국의 감정, 그리고 조선인민의 뛰어난 재능과 강한 자존심은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다 강대하고 보다 번영하며 보다 아름다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미래를 유문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세위인의 위대한 애국의 세계를 언제나 가슴에 안고 살자는 것이 우리 민 모두의 마음입니다. 우리 초고유명위원회에서도 많은 유명원들이 금수산 태양공전 가까이에서 사는 남다른 궁지를 안고 태양공전 주변의 잔디밭 관리 사업에 자신들의 깨끗한 향심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을 비롯한 중요 대상 건설장들에서 유명 협력대 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으며 구역안의 산림복구 사업도 힘있게 내밀어 사회주의 애국민 칭호 단위의 용례를 계속 빛내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연은 천배서 동지의 애국 혼신의 발걸음에 맞추어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겠습니다.
3: 다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에 처음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박태성 동지에게 여러 나라 정부 수반들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박태성 동지에게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수상, 웬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수상, 네팔 수상, 몽골 수상, 왕국 수상, 쿠웨이트 국가 내각 수상, 쿠바 공화국 내각 수상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들에서 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8돌세에 처음하여 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나라들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한편 박태성 동지에게 팔레스티나 국가 부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0: 서해 곡창 황해남도의 농장벌들이 당면한 벼가을로 들끓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에서 기치를 들고 나가야 할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새겨안고 봄 내 여름 내 포전마다에 애국의 구슬땀을 묻어온 황해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매일 수천 정보의 벼가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제 9차 대회가 진행된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알곡 증산 성과로 빛낼 일념안고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꾼들은 가을과 탈곡, 수매와 관련한 조직 사업을 면밀히 하는 한편 시군들에서 가을거지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도록 정책적 지도와 장학총화 사업을 심화시켰습니다. 안악군과 배천군에서는 농장별, 작업반별에 따르는 지대적 특성과 곡식의 염은율을 빠짐없이 조사 장악한 데 기초해서 가을거지 순찰을 정하고 역량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시작부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벼 종합 수확기들을 집중 배치해서 작업 효율을 제고할 수 있게 한 신천군과 재령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온 한 해 품들여 자라온 곡식을 허실없이 거두어 드리는 데 모를 받고 매일 계획보다 많은 면적의 벼를 배드리고 있습니다. 연안군의 농장들에서도 예상 수확고가 그대로 실수확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농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일정 계획을 드팀없이 완수하고 있습니다. 가을거지와 나달털기 준비를 착실히 해온 해주시와 강령군의 농업근로자들은 포전의 물빼기를 선행시키고 벼베기와 단묶기 등 공정간 맞물림을 잘하면서 단위시간당 작업 능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청단군과 벽성군, 은천군에서 이삭이 여무는 기간과 나달의 물기 함량 등을 정확히 따져보고 농기계들을 적절히 배합해서 벼가을거지 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알곡 생산을 농업 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자각을 안고 도원의 일꾼 근로자들도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힘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천성청량 탄광의 일꾼들과 탄부들이 자신들을 국가건설에 척후해서 가장 값높은 공헌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준 당의 사랑과 믿음에 증산 성과로 보답할 일념 안고 탄상 조건과 막장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 방법들을 활용해서 종전보다 석탄 생산량을 더 누리고 있습니다. 리일경 특파기자와 만난 천성청량탄광 기사장 류경남, 갱장 한명일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당의 한과 천국에 더 높은 석탄 생산 성과로 보답하자고 떨치면서 우리 천성의 탄부들은 지금 생산률을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탄광에서는 채굴 조건에 유리한 지역들에 결집 능력을 집중 배치하여 더 많은 예비 채탄 정도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 손솔 채탄 정도를 따라배어 모든 채탄 정도에서 앞선 채탄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내일 높은 석탄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갱과 1갱, 2갱을 비롯한 모든 갱들에서는 막장 작업의 기계 비중을 높이고 전진과 태각의 균형을 맞추면서 석탄 생산을 중상하고 있습니다.
5: 현재 갱에서는 탄상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재탕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막장 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 출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 관리와 노력 조직을 면밀하게 하고 중대 소대 허상과 사회주의 긍정을 활활히 벌리면서 일정 계획을 드팀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채탄 중대들에서는 한겨레 도하기, 한탄차 도하기와 같은 대지 운동을 적극 벌려 매일 석탄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0: 지방 변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건설 사업이 각지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속에 지방발전 정책 대상들에 보낼 설비 제작 사업도 일정 계획대로 드팀없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10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에서는 지방발전 정책 대상들에 보낼 설비들의 품종수가 늘어난 데 맞게 설비 제작을 제기일에 끝내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완강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기자와 만난 지방발전 20승 10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성원인 김영성 동무는 현재 지방발전 정책 대상들에 보낼 기계 설비와 장치 제작이 마감 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 설비 생산을 맡은 단위들이 최단 기간 내 높은 질적 수준에서 끝내기 위해서 힘차게 노력한 결과 설비사 출하를 완료한 단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성공작기 공장과 사리온 보일러 공장, 사리온 광산기 공장, 평양 채굴기 공장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설비 생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많은 단위들에서 뒤떨어진 단위들의 기술자 기능공들을 보내줘서 적극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단위들에서는 생산한 설비들에 대한 품질 검사와 출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0: 여자 축구 우리나라 팀과 중국 대북팀 사이의 결승 경기가 25일에 진행됐습니다. 팀의 전술적 의도를 잘 살리면서 공격 속도를 높여나가던 우리 팀에서 경기 시간 21분경에 선제골을 넣은데요. 경기 시간 29분경, 34분경, 64분경, 86분경에 상대팀 그물을 연이어 흔들어 놓습니다. 그 우리나라 팀은 중국 대북팀을 5대1로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29일에 중국 팀과 준결승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1: 제20차 아시아 경기대회에 참가한 우리 역기 선수 연일 금메달을 획득하며 경기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일 역기 57kg급 경기에 출전한 오광옥 선수는 끌어올리기에서 104kg 세계 신기록, 안기록, 대회 신기록, 추켜올리기에서 134kg 세계 신기록, 신기록, 대회 신기록, 134kg을 성공시킴으로써 종합 208kg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대회 신기록, 종합 238kg의 성적으로 영예의 우승을 쟁취했습니다. 한편 박진혜 선수는 여자 역기 61kg급 경기에서 은메달했습니다.
0: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적대 세력들의 책동이 날로 노골화된 공세의 여부에 맞게 각지 대학 동맹 조직 반제 계급 교양의 도출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동맹 조직들에서는 현 시기 계급 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전도와 관련되는 중간 사업으로 된다는 확관 관점, 계급 교양의 시료를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 탐구. 적용한 모든 대학생들을 도덕관을 지닌 계급의 토사들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미제와 계수들이 저지른 천공노할 만행을 하는 역사의 고발장이며 복수심의 바로 원점인 천계관과 중앙계급교양관을 찾은 평양관광대학, 장철구 평양상업대학 등 평양시 안의 여러 대학 학생들은 적들의 변할 수 없는 야수적 본성과 피로 새긴 역사의 교훈을 한지 않고 계급의 칼날, 복수의 칼날을 더욱 푸르게 빌 의지를 드었습니다. 평양 외국어 대학 저급 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저국해방전쟁 시기 적들이 감행한 야수적 만행의 체험자와의 상봉 모임을 조직했으며 평양 경공업대학 대학에서도 계급교양 조제의 웅변 경련을 실효성 있게 진행해서 학생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었습니다. 계급점들에 대한 참관과 복수교리 모임, 계급교양 조제의 영화, 편집을 시도한 계급교양을 다양하고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리수복 순천화학공업대학, 함흥상업봉사대학에서도 새 세대들의 계급의식 제고를 위한 사업에서 좋은 성과와 경험이 창조되고 있습니다. 평성수의축산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의 학생들도 계급교양의 여러 계기를 통하여 적과 평화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며 오늘도 침략전쟁 연습에 강분하고 있는 적대 세력들과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오직 무자비한 징벌을 내려야 한다는 천리를 다시금 새겨안고 있습니다.
1: 제4차 민스크 국제교회 축전이 17일부터 20일까지 빌라루스에서 진행됐습니다. 축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ietnam, 이탈리아를 비롯한 20여 개 나라의 우수한 교회 배우 1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체력교회 정복자들에 출연한 우리 교회 배우들은 공중사회전을 비롯한 난도 높은 기교 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관중들의 절차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완벽하고 세련된 기교로 이목을 집중시킨 우리 역교의 정복자들의 축전 최고상인 금상이 수여됐습니다. 세계 교회 무대에서 교회 예술의 면모를 또다시 과시한 미도운 우리 교회 배우들의 자랑찬 성과는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가는 온 나라 인 국민들에게 무적 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0: 다음, 러시아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가 23일 유엔 안보리사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 작전을 잠시도 중지하지 않을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유럽 나라들이 절망에 빠져 공시로 방법에 매달리고 있는 키이브 당국에 고갈된 탄약고를 보충하고 숨돌릴 틈을 주도록 하기 위해 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가발쳤습니다. 그는 유럽인들이 협잡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꿈꾸는 1991년의 우크라이나 국경선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거짓말하다는 본능을 억제하지 못했으며 범죄적 방법으로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그는 러시아는 자기의 쓰라린 체험으로부터 그 어떤 형식의 회담 기간에도 특수군사작전을 중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용병선 함영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씨로서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7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0도씨.

안 되시면 이거 후시오 다시 운시오 다시 이시오 진 이오 다시 산 도시 남포 27도시 라선 22도시 개성 26도시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에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개성시는 새벽이었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에 개이겠으며 사리원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고 점차 흐려서 오후 한때에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해산, 라선시는 대더서 오후와 밤 한때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아침 최저기온과 낮 기온은 그와 같습니다. 평성 10시 24도씨, 신의주 17도씨, 3도씨, 해 17도씨, 20시 사리원, 16도씨, 7도씨, 강계 12도씨, 20도씨, 원산 15도씨, 23도씨, 함흥 15도씨, 24도씨, 청진 15도씨, 1도씨, 해산 11도씨, 19도씨, 남포 17도씨, 26도씨, 라선 12도씨, 20시, 개성 16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서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영성 7.5 등급의 물경점으로 일겠습니다. 또 해상에서 북위 초당 7내지 미터로 불다. 초차내지 7미터로 불다. 물결은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오늘 지자기권의 섭동 있을수록 건강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비입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당중앙이 펼친 지방이 변하고 흥하는 새 시대에 대한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온 나라가 끝없이 설레일수록 천만 인민의 가슴 속에 더더욱 깊이 새겨지는 것은 우리 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에 바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면불의의 헌신과 노고입니다. 지방인민들의 속망을 우리 당의 숙원으로 안으시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으신 경애하는 총기수 동지의 여러 같은 진정과 숭고한 위민 헌신에 의해 전국의 동시족, 균형적, 비약적 발전이라는 거창한 혁명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방발전 20승 10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일꺼인 리 원성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지방공업 제품은 구조 수요만 보장하면 그만이라고 지방의 것이 중앙의 것보다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꾼들마저도 지방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질이 중앙 제품보다 낮은 것을 필연적인 것으로 여기며 지방 발전의 목표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제일 가슴 아파하신 분은 바로 격리하는 총비서 동지이셨습니다. 일꾼들이 그릇된 관점과 좁은

0: 지방인들 속에 우연히 존재하던 후진성에 종지부를 찍고 지역발전이 뭔데하고도 명확한 니상가 목표를 세워주신 경리하는 청소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크나큰 헌신에 의하여 올가같이 꿈같은 현실이 펼쳐진 것입니다.
1: 강동군과 고성시 장년군, 신포시 낭림군, 장강군을 비롯해서 지난해에도 또다시 나라의 방방곡곡, 올곧은 도매에서까지 끝없이 터져오르는 지방발전 정책 대상들의 환희로운 준공 소식으로 해서 온 나라는 어디가나 감격의 바다로 끌어본지였습니다. 각지의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과 종합봉사소 병원들이 연이어 일떠서는 격동적인 화폭은 우리 민들에게 당의 은정 속에 꼽히는 새 생활, 새 문명에 대한 끝없는 시열과 더욱 눈부실 내일에 대한 신심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20승 이상솔 중앙추진위원회 일꾼인 미석철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해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 실행의 두 번째 준공 계절은 우리 민들에게 참으로 커다란 안겨줬습니다. 지역 발전의 리정표로 될 위기 부식들에 참석하시어 사람들에게 고두 고리스교 인사를 하시고 귀여운 어린이들을 다치지 않아주기도 하시 본 화폭들은 격려하는 청소동지께서 새 생활, 새 문명의 기쁨을 향유하게 될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더이고 최대의 축복이었습니다. 격려하는 청 지방발전 정책의 수익자, 향유자는 다름 아닌 지방 인민들이라고 당정책의 인민을 인민은 당정책의 도구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식 사회주의 번태를 고수하고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방발전을 위한 사업에 임해야 한건 새겨 주었습니다.
1: 이민이 간직한 세계적 숙망인 지방 변혁을 더없이 신성하고 이런 이어 자신의 궁지와 영리를 새겨안으시고 위의 혁명 요정을 줄기차게 경애하는 청기수동지의 현명한 용도,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며 우리 이민이 터치는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이다.
3: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옥이는 계기의 초태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일념만 있고 문경재련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며 유색금속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련소에서는 선전선동 형식과 방법을 혁신해서 사상의 침투력과 감화력을 부단히 높이는 한편 생산 장성에서 실질적인 의의를 가지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모를 박고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단위 발전을 견인해 나갈 열이 밑에 이곳 기술자 노동자들은 저농도 폐가스를 이용한 유산 생산 공정 확립을 비롯해서 생산 공정 및 설비들의 기술개건 사업을 실속 추진합니다. 연재련 직장과 연전해 직장, 아연전해 직장에서 전기로의 합리적인 조작 방법을 적극 탐구 도입하고 전해 공정의 원활성 보장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유색금속 생산량을 1.2배로 장성시켰습니다. 기관용수 직장에서는 역지비온을 제작 설치해서 원료와 자재 소비를 줄이면서도 생산품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이바지했으며 승마로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도 기술혁신 활동을 활발히 벌여 생산 능력을 갱신하고 제품의 실수율을 제고했습니다.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증대시키며 생산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해가는 문경재련소 일꾼들과 노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은 더 높은 유색금속 생산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비상한 용기와 분토로 사회주의 건신속도를 대가해 나갈 때에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지역발전과 이민생활 향상을 위한 대상건설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대중의 혁명정신, 혁명투지를 북돋아주는 사상전을 공세적으로 벌이는 한편 모든 시공단위들에서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종합평가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장의 곳곳에 당정치기 맥박치는 구호, 표등 직관선전물들이 게시되고 기동적이며 허소성이 강한 경제선동활동이 보다 박력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신의주 온실 종합농의 새로 일떠서는 현대여장과 과수원 건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에 동원된 해당 부문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설비 자재 쪽으로 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시와 삭주군, 천막은 부장군 대대장들은 양여장의 사무 및 후생 비롯한 등의 건물에 대한 골조 공사를 이어 외벽 타일 후치기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과수원 건설을 맡은 철산군 대대와 염주군 대대에서도 앞선 작업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각종 기계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맡은 대상 공사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의주시의 여러 지역에서 남새 봉사 기지 건설이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민을 위한 창조물을 일터 세운다는 경지를 안고 건설자들은 효율적인 발판 및 시트를 설치 방법을 도입해서 골조 공사를 결속한 기세로 질 제거를 풀어지고 타일 붙이기와 장식 미장 등의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3대혁명 전시관과 신의주 영화관 건설장에서도 건구 설치, 활성 미장을 비롯해서 내부 마감 공사가 심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도의 경제발전과 이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려는 드높은 열의를 안고 오래 계획된 대상 건설들을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해 창조와 노력의 땀방울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3: 함경북도 림업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현대적 해군 무력 건설의 획기적인 진보와 발전에 기여한 함선공업부문 노동계급의 투쟁 중심과 기풍을 따라비워 통나무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화선식 정치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림산과 갱목 생산 사업소들의 노동계급을 증산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습니다. 신양 림산 사업소 노동계급이 혁신의 앞장에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곳 생산자들은 운반수단들의 족제 능력을 제고하면서 예비와 가능성을 빠짐없이 탐구 동원해서 일별 기획 수행률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3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양 연상림산 사업소에서는 나무 베기와 모기, 사이 나르기 등 공정별 작업들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진행하면서 이신작직의 일본세로 혁신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회룡 갱목생산 사업소를 비롯한 여러 갱목생산 사업소에서도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 산지 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받아들이고 내부 예비를 최대한 탐구 동원해서 연전 기재들의 가동률을 높여 통나무 생산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 평양시 안의 고려약 공장들에서 효능 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심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평촌 고려약 공장에서는 새 제품 개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올려 자재 보장을 선행시키는 한편 합리적인 생산 방법과 선진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효능 높은 고려약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란봉 고려약 공장에서도 의약품의 질을 높이고 정수를 들이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선교 고려약 공장과 중국 고려약 공장에서는 생산 공정에서 기술 기종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연일 높은 생산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강 고려약 공장과 소송 고려약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약품 생산 공정을 명송 고려약 공장에서는 약초 세척기를 비롯한 능률 높은 설비들을 제작해서 생산 활성화의 담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3: 다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수상의 뻔뻔스러운 주장을 배격했습니다. 22일 일본 수상은 유엔 총회에서 평화국가인 일본이 전수방위 정책을 견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했다고 역설하면서 유엔 헌장에서 적국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은 전후의 평화국가 이념은 역사를 심각하게 반성하고 군국주의와 철저히 결별하는 기초에서 세워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일본의 현 정권은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전쟁 죄행을 미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비핵 3원칙을 죄버리고 전후 국제질서의 공공연히 도전함으로써 이미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기본 요소로 되었다고 그는 단주했습니다.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은 파시즘과 군국주의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또다시 위협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전후 국제질서 수호에 중요한 제도적 담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늘까지도 여전히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고 그는 언용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탁승철 리복숙입니다.

0: 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내일은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씨로서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5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원산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개이겠습니다. 해주와 사리원, 남포시는 주로 없으나 오전 한때 흐리며 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는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으며 청진, 라손시는 대로서 오후 한때 비가 옵니다. 해산시는 대여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개성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그리고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평성 27도씨, 신의주 26도씨, 해주 28도씨, 사리원 28도씨, 강계 24도씨, 원산 25도씨, 함흥 25도씨, 청진 21도씨, 해산 21도씨, 남포 27도씨, 라선 22도씨, 개성 26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개성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리겠으나 오후 한때 개이겠으며 사리원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해산,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17도씨, 24도씨, 신의주 17도씨, 23도씨, 해주 17도씨, 28도씨, 사리원 16도씨, 27도씨, 강계 12도씨, 20도씨, 원산 15도씨, 23도씨, 함흥 15도씨, 24도씨, 청진 15도씨, 21도씨, 해산 11도씨, 19도씨, 남포 17도씨, 26도씨, 라선 12도씨, 21도씨, 개성 16도씨, 27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오늘 서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전반쪽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남도 해상에서 북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평안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지자기권에 섭동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강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9월 28일에 양강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3mm 미만의 비가, 29일에는 서해안 중부 이북,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2 내지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30일에 북부 지역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10월 3일에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북부의 국부족 지역에서 한때 우박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9월 30일과 10월 1일 사이에 동서 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 내지 15m의 센 바람이 불겠으며, 10월 1일과 2일 사이에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 소리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30일까지 평년보다 1 내지 3도씨 높겠으며, 10월 1일부터 평년보다 2도씨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최근에 비가 매우 적게 내리고 대기 상대 습도가 평년보다 낮아져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맞게 산림감독 부문에서는 들이 입산 규정과 질서를 바로 지키고 산에서 불러일을 하지 않도록 감독 통제를 강화하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들에서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진화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같습니다. 28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총진, 남포, 라선, 개성시에서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내리겠으며, 희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29일에는 평양, 평성시에서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강계, 희산시에서는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남성시에서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 총진, 라선은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30일에 평양, 평성, 사리원, 남포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신의주, 강계, 총진, 해산, 라선시에서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원산, 함흥, 개성시에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10월 1일과 2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함흥, 총진, 해산, 남포, 라성시에서는 주로 개이다. 3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시에서 오전까지 주로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으며,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총진, 남포, 라선시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 희산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제일 높아질 29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시 25도씨, 신의주, 강계, 원산시 24도씨, 해주시 27도씨, 사리원 함옥 남포 개성시 26도씨, 청진 해산 나선시 22도씨.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30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0 내지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상에서는 북서풍이 7m로 불고 물 0.5 내지 2m겠습니다. 10월 1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15m로 세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입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2일 동반 해상 북서풍이 초당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다. 3일 전 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7 내지 1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9월 29일부터 10월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 이끄시는 졸세의 위인. 격려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김일성 일주의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체의 사회주의협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며 이 땅 위에 인민의 낙원, 이상사회를 건설할 것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인민의 만복이 꽃피나는 사회주의 일상에 연대해가고 있는 대조국. 이는 정녕 우리 대에 반드시 인민의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우시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는 위대한 오보이의 분멸의 용도를 떠나 생각할 수 없건. 녹음 구성. 우리 대에 반드시 이의 손으로.
1: 세월을 앞당기며 격동이 분분처처가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인민들이 반기며 환호하는 눈부신 실체들이 일도서고 우리 국가의 존엄과 위용을 만천하에 심하게 과시하는 사변들이 연이어 이득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이 모든 분야에서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변혁적 성과들이 줄기차게 창조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종류적인 현실들은 결코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되어 이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을 우리 대에 반드시 세계가 우러러보는 강국으로 인민이 만복이 꽃피는 사회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시려는 정리하는 정지성지 철석이 의지가 안하는 고창한 전변이고 구의 불같은 헌신으로 마련되는 세계적인 기적입니다.
0: 신의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종남 동지의 이야기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줍니다. 우리 대 우리의 손으로. 정녕 여기에는 우리민들에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훌륭한 생활,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격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오려있다. 오늘도 우리의 귀전에 미아리 채온다.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장에 울려 퍼진 격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소절 구절이 그날의 격정을 돌이켜보는 신의주시 농업경영위원회 부위원장 문철수 동지의 목소리 뜨거움에 젖어
2: 격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밝혀주신 희향한 설계도 따라 어느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인민들이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이 새 시대를 힘차게 이 총 매진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새겨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경연은 총서동지께서는 당진강연의 8기 제4차 전원회의 셋째 의정처 여사하신 역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를 열어가자 해서 농촌혁명을 우리 세대가 후대들 위하여 반드시 짊어지고 수행해야 하는 지상의 가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열심히 분투하여 농촌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을 열고 사회주의 전반적 발전을 힘있게 추동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농촌혁명은 우리 세대가 후대들을 위하여 반드시 짊어지고 수행해야 하는 지상의 가업. 정녕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이 가르치심에는 우리 대에 반드시 부유하고 살기 좋은 문명한 사회주의 농촌을 건설하겠다는 투철한 각오를 안고 우리 힘과 지혜 우리의 분투로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서 농촌의 비약적 발전을 안아오고 우리 인민이 세계적 승망을 하루빨리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숭고한 뜻이 오려있습니다.
0: 못 잊을 추억 속에 되새겨본다. 완공 단계에 이른 양덕온천 문화휴양지 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지금은 좀 힘들어도 우리 대에 해놓으면 후대들이 그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시던 격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훌륭히 개건된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를 돌아보실 때에는 오늘과 같이 현대적으로 꾸려진 야영소에서 우리 아이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날 그날을 그려보니 정말 고생한 보람을 한껏 느끼게 된다고 이런 못에 흉명을 하는 것 같다고 하시며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고 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이시다. 지방발전 이식성식 정책 실현을 위한 오늘의 창조 대도는 또 얼마나 만 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고 있는 것인가. 고무산 세멘트 공장 지배인 고남길 동지의 격정의 토로 들어보자.
3: 사회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것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은 그 어쩔 수 없는 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관념과 법칙에 종지부를 찍고 도시 부럽지 않은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려는 우리 지방 인민들의 숙망을 우리 대에 반드시 풀어주시려는 격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지방발전 20승10 정책에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멀고 가까운 곳이 있을 수 있고 지방마다 경제적 잠재력과 함께 생활환경, 자원에서는 차이 날 수가 있지만 우리 공화국 영역에서는 인민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의 절대불변한 원칙입니다.
0: 이렇듯 훌륭하고 눈부신 실체들을 하나씩이 아니라 다발적으로 연달적으로 창조하시며 인민의 꿈과 이상을 현실로 꽃피워 가시는 경의하는 총지소 동지. 어찌 그뿐이랴. 조국의 미래를 위한 일은 죽어도 늦출 수 없다는 의지를 지니시고 우리의 교육을 조국의 미래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육으로 되게 하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 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4: 지금도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원 원수님께서 제15차 전국경원대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구절이 가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이라 정답게 불러주시며 이 세상에 어머니라는 신성하고 거기한 부름과 나란히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선생님이라는 부름으로 말씀하실 때 정말이지 석구 최어로는 그 말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큰 높이 불러세워 주시는 위대한 고고의 그 사랑과 믿음 우리 대참가자들 모두가 흐르는 눈물 잡지 못해 아버지 김교수님께서 님 촬영장에서 이 건설이 전면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오늘 국가 부흥의 모든 기속과 순리가 온 나라의 교정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고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새 시대 교육 혁명의 고창한 확대 심화를 선언한 데 이번 대회에 우위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 안으며 저는 국가 부흥의 모든 기적과 순리 시작되는 온 나라의 교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소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새겨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의 모든 교원들은 학생들의 글쓰기, 발표 능력의 기초를 다져주는 국어 또 외국어 교육의 힘을 넣어 모두를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원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동시촌에 이바지하는 쓸모있는 인재로 발차게 키워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원 원수님께서는 전체 교원들이 결안에 바친 깨끗과 혼신이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비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모든 학생들을 견실하고 유능한 인재들로 알차게 키우는데 헌심을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우리 대회 참가자들과 뜻깊은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의 성대한 대회합을 마련해 주시고 대루리오 기리전할 사랑과 운종을 거듭 베풀어 주시는 교지 김종훈 원수님 같은 그 이름의 높은 교육사업 성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0: 경양교원대학 노란봉구역 성소학교 부교장 곽은별 선생의 이야기 들을수록 가슴 저도온다. 우리나라를 강국, 인재강국으로. 이는 정녕 조국의 미래에 대한 완한 책임감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 위대한 애국자께서만이 제시하시고 완강을 하실 수 있은 백년대계 사업이었건 진이주 요관 경리 정춘하 동지는 말한다.
5: 우리의 손으로 저 바로 이 철석의 우지를 안으시고 이어가신 길이기에 경리하는 정춘하 동지의 효도의 길은 희생적인 헌신의 로정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언제인가 정춘하 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자신께서는 시인이고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도록 내 나라를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기만 있다면 한 몸이 설사 하나리 머리알이 되어 후대들이 걸어갈 길 위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고 싶다는 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하나리 머리알 정용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다 바쳐서라도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과 인민을 번영과 행복에 얼려세우고 그 무궁창창한 앞길을 열어놓으시려는 위대한 어부의 뒤틈없는 우지의 세찬 분출입니다. 바로 그래서 경성지께서는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그처럼 혁명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고 구의의 혁명 만사람을 울리는 능률겨운 혼신의 자극적인 것입니다.
0: 그렇다. 위대한 어부만 놓고 보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모든 기적과 그러하여 날로 더욱 높아지는 것이 조국의 위상 인민의 전호입니다. 위대한 당이 있기에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우리 대 반드시 우리의 손으로. 지금까지 녹음 구성을 보내드렸습니다.
6: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2026년 9월 26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상사업의 새로운 혁신으로 우리 기업의 줄기찬 전진과 계승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역사적인 강제 구차 대비가 제시한 진로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이 보다 높은 단계로 상승 확대되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지도 밑에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회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강수회에서 조선노동당의 가장 큰 자산인 사상적 자원을 백배하고 조선혁명 특유의 비상한 잠재력을 새시대의 높이로 비상이 승화시키기 위한 불멸의 대강을 제시하시었다. 지금 강수회 참가자들 뿐만이 아닌 전당의 선전일꾼들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강령적 지침을 받아안고 사상사업을 개변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과 막중한 책임의식을 깊이 새겨안고 있다. 시대와 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 전반에서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어 우리 기업의 줄기찬 전진과 계승을 굳건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이번 강수회가 우리 당 사상사업 역사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중대한 의의가 있다. 모든 당 선전일꾼들은 사상의 비력으로 혁명을 인도하는 조선노동당의 핵심 전초병이라는 돋없는 긍지와 특별한 영광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리상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기 위한 성스러운 여정에서 선칼을 다해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 선전부

내 과제 이전과 엄연히 구별되게 무거워졌으며 더불어 선전일꾼들에게 제기하는 당과 혁명 시대의 요구는 대단히 높습니다. 모든 혁명 시대, 모든 투쟁 시대는 자기 시대에 걸맞는 사상의 위력을 요구한다. 사상을 만능에 풀어주이고 역사의 초행을 헤치며 값비싼 승리를 하나하나 쟁취하여 온 우리 혁명의 장관 행로는 매 시대를 특징 짓는 사상적 제보들로 충만되어 있다. 건당 건국 건군의 위업을 실현한 세조국 건설 시기에도 완강한 개척 정신을 심어준 첫 세대 선전일꾼들의 무한한 헌신과 고심어린 노력이 고여져 있고, 보병청으로 원자탄을 이긴 전승신화와 전후 빈토 위에서 전림하 시대를 떠올린 눈부신 기적에도 전체 인민의 견결한 조국수호 정신, 집단주의 정신을 백배해준 당의 붉은 선전은 선동원들의 본투의 자욱이 역력히 숨겨 있다. 유명무실한 선전일꾼들의 적극적인 활약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연대들은 흥사의 길이 빛날 자기의 뚜렷한 명암을 가지게 되었다. 혁명의 새로운 발전 궤도에로의 상승은 사상사업의 인적인 개선 강화로부터 시작된다. 폭과 심도, 발전 목표와 속도에 있어서 지난 연대들을 훨씬 능가하는 고폭적인 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새 시대의 변혁 투쟁은 전체 인민의 무궁무진한 사상 정신력과 애국적인 분발력을 보국 강병이라는 하나의 지향점으로 집초시키고 격앙시킬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오늘날 주객관적 환경에서 무수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물질문화 생활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현저히 있다. 지난 시대에는 10가지, 100가지 초방을 가지고 사람들을 교양하였다면 현 시대에는 1000가지, 10000가지 초방을 가지고 사상사업을 참신하고 진취적이며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대중의 의식에 불꽃을 튕기고 대중의 마음에 진폭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영역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발전을 견인해야 할 사상 전선에 먼저 발동이 걸려야 하고, 선전교양 사업에서 혁명적 개변과 사상 진지의 질적 강화를 이룩하여야 할 때이다. 현 시기의 사상사업 개변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전당의 선전부문 일꾼들에게 각인시켜 그들의 혁신적이고 창조적이며 공세적인 활약과 분투로서 새 시대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제끼고 우리 위업의 기승담보를 공고히 다지려는데 이번 강수회를 조직한 우리 당의 숭고한 의도가 있다. 오늘 당제 9차 대비가 확정한 전면적 국가부흥의 다음 단계로의 로정은 명백히 그어져 있다. 역사의 무거운 짐을 떠안고 방대한 과업들을 반드시 우리 힘으로 해내야만 하는 이 책임적인 투쟁에서 우리 당의 가장 큰 자산은 위대한 혁명 사상과 함께 그것을 변혁의 힘으로 전환시키는 강력한 선전선동 역량이다.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강수회에 참석하시어 선전일꾼들을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근위병 핵심 전초병으로 감높이 내세워주시고, 우리 당의 백성의 영도력은 곧 우리 당 특유의 선전선동의 위력에 도대하고 있다는 하늘같은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여기에는 전당의 선전일꾼들이 시대와 혁명이 부여한 책임을 용감하게 또 메고 우리 당 역사가 기억하고 변혁의 우리 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사상혁명의 교본들을 줄기차게 쏘나갈 것을 바라는 당중앙의 크나큰 기대가 담겨져 있다. 이 세상 그 어느 당도 내세울 수 없는 사상론의 철학을 높이 들고 나가는 존엄 높은 조선노동당의 선전일꾼이라는 부름보다 더 고귀하고 감높은 칭호는 없다. 철저한 사상제일주의자라면 온 목과 심신을 깡그리 다 바쳐 선전교양 사업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안아와야 하며, 하루 한시의 공간도 없는 책임적이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인 선전선동 공세로 우리의 사상 진지를 불피의 보루로 다져나가야 한다. 강수 회장을 진감한 조선노동당 만세의 노랫살이는
봉건영의 사회시대를 기어이 떠올리려는 위대한 우리 당의 실행 의지를 충직하게 받들어 내년을 혁명으로 불러일으키는 데서 진격의 나팔수가 되려는 전당의 선전일꾼들의 억척불변의 신념의 외침이다. 우리 혁명은 사상사업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역사의 큰 산을 하나씩 넘어왔다. 오늘도 다름없이 사상전선이 새로운 혁신과 발전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 거세찬 활력을 불어넣어야 건국 초유의 대업 실현에서 성공적 결실을 안아올 수 있다. 전당의 선전일권자란 위대한 사상제일주의 기치를 더 높이 지켜들고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근위병다운 열정과 용기로 새 피곤역시대의 개척기를 일대 고장량 기회로 이어나가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 총분개하여야 한다. 경례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밝혀주신 사상사업 대강들을 환히 꿰들기 위한 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경례하는 총비서동지의 불의의 고전적 노작문헌들에는 사상의 새로운 혁신과 창화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집대서 있다. 특히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권 강습회에서 하신 경례하는 총비서동지의 연설문헌은 현식이 사상사업 개변의 절박성, 사상의 위력을 비상히 증폭시켜 나갈 수 있는 묘술들을 적으로 명 대백과적 정서적인 열의 대강이다. 사상을 등에 지고 산다고도 할 수 있는 전일권 써서 혁명사상 4.1차적 요구이다. 7. 학습하는 당으로 만드는 데서 기치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다름 아닌 선전일권들이다. 선전일권들은 총비서동지의 강령적 연설문헌을 자자구구 학습하여 그 진수한 내용을 개득하며 그것을 사상사업의 절대적인 지침으로 투쟁과 혁신의 무기로 확고히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 강령적 문헌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당사업에서의 근본적인 개 얼마나 절박한가를 새겨 당문헌에 입각하여 지난 시기 자기의 사업 정령을 심각하게 분석, 정화한다. 학습과정을 선전사업 개선 강열세를 찾고 새로운 방법론을 탐구하는 효과적인 기계하여야 한다. 선열 모두가 각오와 결심을 새로이 다지고 일제히 본기에 나서야 한다. 오늘날 사상사업에서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 답보인가 혁신인가 침체인가 하는 것은 된 자각의 유무에 따라 좌우된다. 주인 일이나 호술이 하는 것이 없고 뼈심들이지 않고 그대로 하는 법이 없으며 절대로 남을 넘겨다 보거나 제 할 일을 남에게 또 맡기다. 단위에서 맡겨진 사상전선에서 한치 물러서 있다는 투철한 관점, 열백밤을라도 무조건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견결한 입장,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사상사업 개변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과감한 영. 이것이 사상사업에 리만인 선전일권들의 올바른 자세로 되어야 한다. 선전일 조선노동당의 사상 진지를 철옹성으로 다지는 사상적 기술하는 혁명적 자각을 매일 매시각 가다듬어야 한 자기 부문과 단위, 자기 지역의 종업원들과 주민들의 정신적 성장을 당과 혁명 앞에 전적으로 담보하겠다는 막중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도식과 경직에서 결정적으로 탈피하지 못하면 사상사업이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한 선전교양의 새롭과 참신한 묘수를 찾아주기 위해 늘 사색하고 고심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에서 자만과 자축을 경계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면서 혁신적이며 효과적인 선동 내용들을 부단히 심화 발전시키고 탐구 적용해 나가야 머리 위에 벼락이 떨어지고 목에 칼날이 들어온데도 사상 진주를 고수하는 데서 초예나 드팀도 몰라야 한다. 참 공감력 있는 사상사업 형식과를 찾아 쥐자면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
선전교양 사업은 나이와 성별, 취미와 성격이 각이한 사람들의 심리화의 사업인 것만큼

것이 최대한의 시료를 거두자면 현실에 발을 던전히 붙여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의 구체적인 생활 처지와 환경, 의식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올바른 명처방을 내릴 수 있다. 선전일꾼들은 하는 한 번 한 번의 사상 사업이 대중에게 어떤 감흥을 불러일으키는가를 항상 주시하면서 그들의 과 목소리에서 지향과 요구를 읽고 세라 생법들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상 사업을 사람들의 피 받는 혜택과 인민적 시책을 놓고 생동하게 진행함으로써 누구나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맛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여야 한다. 군중과 허물없이 어울리면서 자그마한 긍정의 싹도 찾아내고 각이한 선전선동 수단을 이용하여 적극 속에 선전함으로써 미동 미풍의 열기가 집단 안에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오늘날 사상사업의 실제적이고도 근본적인 혁신은 선전부문 일꾼들의 수준과 능력 제고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사람이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선전 일꾼들이 높은 정치의식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리 각오와 열성이 높아도 사상사업에서의 혁명적 조언을 기대할 수 없다. 사람들의 심리를 다루는 선전일꾼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인재가 되어야 한다. 당 선전일꾼들은 언제나 정치적 감수성이 민감해야 당의 사상과 의도대로 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아무리 사업이 긴장해도 정치적 자질 제고에 진지한 품을 들여야 한다. 정치와 경제, 문화, 역사 등 여러 분야의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적 소양을 높여 그 어디에도 막힘이 없는 발방미인이 되어야 한다. 특히 높은 필력과 언변술을 갖추는 것을 사발적이고 필수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핏하게 애쓰고 노력하여야 한다. 당 선조들은 거창한 변혁시대의 요구에 비해 볼 때 자신과 능력이 따라서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자책하며 전문가적 자질과 실무능력 제고에 배가의 열정을 기울여야 한다. 진취적이며 적극적인 자세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현실을 연구하며 사업을 연구하여 당적 요구, 시대적 요구, 실천적 요구에 부합되는 새로운 사상적 제보들을 풍부히 해야 한다.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 회사는 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 일꾼 강수패에서 오늘의 사상전은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사상전, 창조적인 사상전, 공세적인 사상전으로 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가르쳐 주시었다. 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과 창조의 흐름이 고세워질수록 대중의 사상정신력이 보다 격앙되게 되고 사상공세의 열도가 높을수록 사회주의 건설 전반에서 끊임없는 비약이 일어나게 된다. 자기 수령의 사상과 권위를 옹이하기 위함이라면 눈에서 불이 펄펄 일고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열혈의 충신, 볼뿌리를 씹어먹어도 혁명만 할 수 있다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투철한 혁명가, 누구보다 양심적이고 그 어떤 고난보다도 자신의 자질과 풍모를 밑천으로 혁명 임무를 수행하는 실력가가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선전일꾼이다. 전당의 당 선전일꾼들이여,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삶의 전부로 간직하고 사상사업의 새로운 혁신으로 우리 위업의 줄기찬 전진과 계승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지금까지 사상사업의 새로운 혁신으로 우리 위업의 줄기찬 전진과 계승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이런 제목으로 2026년 9월 26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설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1974년에 창작된가요? 강선의 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강선의 노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창조적위원회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영원한 충성과 의리로 보답해가려는 강선 노동계급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9월 26일 일일 러동신문조선을 개관해드리겠습니다. 러동신문은 일명 사상사업의 새로운 우리 미오비의 줄기진과 계승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싣고 자립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백배하며 전력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이 기술혁신운동의 불길로 피 전력생 전송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인민의 나라, 인민의 세상 이런 제목의 글과 경의하는 김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창군 78세 주 여러 나라에서 축전과 축하 편지를 보내온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영은 동지가 전 러시아 중당 러시아 위원장에게 보낸 축소, 나라의 농업발 담답게 이바지해온 출판기지 이런 제목으로 창립 80돌을 맞이한 농업주를 소개한 기사와 정치용어, 정치에서 자주를 해설한 글을 주었습니다. 참여는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 막중한 책임의식을 안고 사상사업형소에 과감히 나섰 이런 제목으로 전제 3차 선전부 강습에 차이 현장 정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선전선동의 질적 해변을 위한 방도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제4차 민스크교회 축전 우리나라 체력교회 정복자들의 최고상이 수여된 소식과 제20차 아시아교수 우리나라의 5국 선수 여자력기 경기 용예에 쟁취한 나라 여자 축구팀이 준결승 경기에 진출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그들이 정신도덕적으로 부상할 때 대해 쓴 글들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3년에 북의 가풍은 참된 계승 속에 빛난다 이런 제목으로 어렵고 힘든 소설을 대로리로 지켜가는 애국적인 가정들을 소개한 글과 맡은 사업에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는 탄원자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싣고 한 마음 한 뜻, 이것은 우리의 제일 가는 힘, 이런 제목으로 농촌 살림집 건설에서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주시 건설요단의 지휘관들과 건설자들을 소개한 글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엄연히 전례 없는 풍작을 이룩한 12산 전립보란의 많은 농장 작업